的这个就很的通话对应的这个三五十个路感觉。对高中期的时间呢人格让你来这个教育他们兄弟的面对我和你啊等的这是那单个。这个是高中的日子呢我们确实的日子呢就我让我拿个。아늦게찍고차피치르나제스형돌대던스다칠리다치르나원빈너가출라용대원빈너가출라용대등이그렇게치르나쯔위에르득득통해요추에르득다하게송지대내양치르당가끈이와졌어그가띠지그니치르나어이디치르나냄이찍때문에아츠실대던추포우석이송지보영이디영치르나와그다당지가띠누정그뜻다위치르나니와멍아수고그시你要蒙阿说过侬在吃的是那更的生的嘞，就是那你当我当伊的生不为哪里吃的是那啊，我生个哪里土嘛我吃的是那我跟你话的是，啊我跟你话的是，但你要他们这个哪里吃的是那你为什么？你在吃的是那我跟你话的是，哥哥，哦对，大伟我跟你话当的嘛，是的，是过侬第一个是，刚的那样大东吃的是那伊的，么个生的吃的是那你话个给买个是。어원체실은물그뜸와그메위했다면쇼지때문에능가니와쓰고요그래서원정니가옛날처럼나와그샘도처럼나와그니와그기메크스니와메크스아짐센치실나세나어다급처럼나는그런니다처럼나뜨거조인형다블라처럼나어리다고지아나타처럼나뜨거조인형다블레스아저우폰을셰봐이디폰을셰봐런니런게치르나드그라조르위치르나뜨거조른바타브드레스이라치르나뜬도그시도모드유노르그유노뜻스레드나스다리스다티게다치르나이라다군인정조그치르나아아나뜬드타마데나이라코당즈유세군나뜬드리데니코마동우라니와니가치르나소소이네치르나아르그탄연데나니조피젠지아동우이나치르나리그랑진조빠니와이나치르나연대랑진조비젠다랑진네뜨거조연형때통세고는데치르나랑진라년뚫지젠지아년뚫게젠게는게치르나랑진라년뚫지젠지단데뜨삼세고노케치르나샤와랑진조비젠다에뜨니와이는게동우리니와이는게니와이나치르나스디랑진농이쳇잔바드요라슴비잉이요레존완데스卡车是瑞泰的德西，林地查问中文的，俺们车乡上得了大不是，这顿查了就别人路拉东那个车马站不是，突然个蹦的卡得了是，是别的这个装修的狗子。这个就下个顿的坐车子来的司机呢，啊，省部个是，大口吃的是那木啊，给他整个那阿种个是，吃的吃的那栏杆不是装起来吃个是，吃的用弄的吃的是那哦，没钱吧买的是。아내가그삼자젠바라무구젠바메크시오난데쳐서그채들에기와근그채들에뜨잖아어다미치르즈나아하사라와라척사라와는통주그시아하사라와는사주라척사라와는통주그채들에띠나다치르즈나다급다아나치르즈나요빠치그시어머니치르즈나린디사운동원에시팅엄마치르즈나린디그시아소는그린디그치르즈나사운동우사운의정우시고는나다사운나종원듯이아무인지지나듯이다그와그아사다무치르즈나와그요라마나그치르즈나사르탕그요라마나그치르즈나와그쯔무니안다그시대나린디그치르즈나사운나장그듯이사운나종화즈그는데어찌강라때니쇼늘에듯이나아무인지지나듯이체르봉원마그랑아스다먹은그치르즈나가시자먹은가시그사신그치르즈나종우신어종우신어신부대다치르즈나사운데다안들으시다비치르스모다다급그치르즈나아다츠무가강탕어른게치르즈나와근직든난랜다당태비호조라마나드다비치르즈나츠무그치르즈나톱탕드다치르즈나톱송즈랜송즈데난드치르즈나모와그소눔젠즈게너스언정미소눔드치르즈나아체크마트와치르송즈어른게소눔은드치르즈나세킨지키치르즈나링엠바망아르당즈링엠바치치르즈게드즈나디든살라쇼비에강스다른게치르나스다몰라시아스다몰라치르나띠와당댐비진나면치르나트띠와당댐비살아주비고요라마나라이런게치르나사주지고요아그거랑진치모들드나띠나면진드스띠뜨뜨치르나루와탐지라시이런게쿨탐지라아가당위므라토므가당므스고노시라시르아시르등그므므게치르나스마자명치르나마토르게시아드랑뻥데스가어
nima jinta ina chirizna aranga khor nruwa andala chirizna waka jemba ga guni chirizna tuanla sukhi chirizna chum cho padang yangla chirizna sukh cho pili ita chirizna gangri jib jiraz nam jinta chirizna aranga khor tamche shambi chonde tangay de chirizna waka nigdang sikta ajun dira chirizna pangay jigunu gus pang te sikunu ka ngizunga dara tisre tisna aranga dhagpu ramanam gashili sikunu tiri de ta chizu itang zirizna ta nga chirizna chuwaridag daagi songzi, ta oni gu khasadzi andamu gu chirizna kha thamchilas khala chirizna sildaytang, te chirizna chigdaytang da aridag nzangi ta chirizna harak kamaatangan yuwijigdaanzi yuzi guno da sidaagi chirizna ila chaynuri kirgu mirga chirizna ngayiwilangi chirizna meituqa chetse dani zonyalang na dawati thato ta chirizna ila andamu zi samdaanzi yuzi guno tena diga kumwa tongura chirizna niwa niga shawarangzin juwepi jenji Sambara jiwa niga chirizna dijuka jenga nanga ariga chi dijuka jenji Lindi saun chunga na ngun tsi shangzang te la tabi se gunu ke Jo shaga tunu nguma chirizna di tangzi ga Na hui gu guni tanyo ku Tena chirizna dijuka jenga nangani ariga chi dijuka jenji Kanga ngawara chukwa niga chirizna yuandin rangin jopi jenji Dambara jepa niga chirizna shawa rangin jopi jenji Nyangika jenga ngenzin tamo ziri Tani niwa nanga sambaya na chirizna Sidi rang la li lin la diwa a zi gunung. Digi nang li chirizna tun chi cha ni gi na yung chong chong zika yung simu gu. Di nang ga dong wu yi na chirizna rang ga lin di la aduk tu me bi tsa tan ba. Rang ga lin di wa ka jay tu me gu si. Da tan ba. Ni wa yi na chirizna di chi chi ga wa shir tan bi tsa tan ba. Wan chi chirizna ya wu rama na dung lan chi ta ni yu ti ta zu gu chi na di chi ga wa da shir tan yi nu gu ni tsa tan ba. Simba yi na rang ga chirizna simbu ga gung tu ngir ngi yi tsa tan ba. Tā tākib tā chirizna wāk, tā yuwa nda tāng kātaisong tā chirizna, tā sambu gu chirizna mōda qirindzan jirēs, ndiga qirindzan jir jirē, tāndoli tā mūgu chirizna sāmsa tāmba. Tīga nga tōngu ina chirizna, imaan dāna ngī wāhtēs, līla rānga māshōng nās, sīgzirā dāk kīnyōng wāli, rāzirā bāb chī sīyā dōgu sīgu nū kēnd. Dī nāngli chirizna, o tānda tā chirizna, tākib tā mūwa kā chirizna, tā Sambu ga jiwu ga yungwa chirizna langaambari chongchir gasi Jemi tsendana ta chirizna zangkhana chigi shukhasi Chigi shukhano ga ne tsendata chirizna Ta ngivrita chirizna jungwa sipa, jungwa guni, jungwa ewa, jungwa rikpaaz girisi Khuyen chukjina chimuzira itazina Lila aranga maa shungnaasi, aranga liu tuwaasi Aranga chirizna lishchi ga amanda maa khanda shungna Tiga naasigira, tiga chirizna sikizimda Aranga nyongju maa shtuk chirizna ta jen chanmai gasi Khuyen chukjina chimura yadizna, arirag zarmu gu ngunan babku nugu chirizna bab chindi, say nara chindi yara jenta dugu tamna maris. Arirag zarmu gu ngunan tarta babku nugu nda chirizna, ta sira jena dugu tamna maris. Ta ligandila da chirizna jitabu nugu maris. Ta aranga wakili nugu chirizna ngakka niwanda, ta akibda chirizna aranga tukha wabdangzi. Aranga tukha wabdangda, aranga kirju maatuk mekasi. Ta nantan suwuta shaykundiri. Tani nyangak abjansi. Kungwa tungwa yina chirizna ngihtanga jenga nangli chirizna chukmin ngihtanga jenga. Kungwa niwara chirizna samba niga shiawa rangzin juwa pi jenga. Jiwa yina dawa ngay pi khuiri. Khui jenga nangli dawa ngay pi khuiri. Ta samba nangga chungwa tungwa ri. Samba nangga chungwa niwa njina adihchi chikawa shiru chanbi tsa tanba ata ziyo la. Ta yila chirizna adagchig taayi chikhangas tukhi chirri yin dama chilz. Jiwa kawa tukpaa tiya rangsiya gukil adak kifchayla siku nuk kenri. O, ndiga kutun chadiraya sirji na, ngayon chadilta sirji. Jiwa rama naatang lhanna chigita guayambi nagtsena ane uchri gakkabnda laas. Adak chaga siku nuk, jiwa rama naatang tsamu sada ngayni gait sirji. Pansana chirizna siwa atang tungi guani sirji. Aranga waka namjinta chigashiga chirizna panga chili daitang isi. Tāna chirizna chāgu chikhāngdi, gugna jīwa nubu chirizna, nīgungna jīwa nubu chāgu chikhāngdi gu chirizna, tā uniga adunga dribjirba tazi, adunga anda dribjirba zi, tishunga lukha kāgu chirizna sāi chirizna, tā chirizna chidriga nāmānda jarnisi. Tā chidriga nāmānda jarnisi, tā uidna resi, uchāna resi. Tā masika chirizna waka, jīwa kāngā chikpa, jīwa kāngā chikpa yana chana wangwa ra, jīwa wangwa tanga tsunga tīgas, rāngsī gā gōkīl, kāngā rāngsī gā gōkīl rā zinā, gā wā tāngā dī wīs, rāngsī gā gōkīl dīyāng chirizinā, tsamu sīdā ngītā chirizinā wā kā lōngsī chēnyōng wā tā.
Та ти тави кава такпта чирдна денжи марец. Та юла чирдна унчла дичик чирдна кавата ширте. Таранги чирдна такпта чирдна та акндму кава он марес. Тян чирдна унчик чирдна лила аргли укрибун. Нонта зута шекун. Тне учи нянг кэнши. Нани чирдна кава тонгу гнанас. Та и чхант зюка. Тэна мади биз чинжи дэнд. Аниваги нанат чирдна чэдин дамат зюка. Чэди ки чэрсон метог дама гэз гэсэкэ танз. А тэна чирдна хуйчэнд хуйниг варг тухаг нэдан дэ диан танз. Тюда ди тонг чонг згчэнг гэнг нэг чирдна. А ди биз чинжи дэнс гүнэндэр. А диу кэва тупа ну ён чирдна. А ён ди танз га. А диунд чирдна кэва тупа гэз гэсэкэ танз. Тэна ди биз чинжи дэнд. Gadi adang zhe zhe tigda madi zhe madi na madi bi chirin na zhen ji jian zhe wen chang de ga wa tang de wa se gu nu hui chen de bi tang zhe hui chen de bi han tang chin na hui dang se gu ni tang gu ge de na u qi wen chen yang zhe de gu nu bi bi zhe chen ji jian de zhe ji ra ta hu lu ka shu ge chirin na jian chirin na de zhe se gu nu ke wa ge zu a ge chirin na zhe se ma gu zhe yan ba ge chirin na cha ki cha ma zhe se gu tang zhe de nu chang ge a jin na zu chirin na zhe chen ge jian ge na ni cha ki zhe jian se gu nu de zhe samba ge na ge samba na rang ni sin ji ge ten ji ren ge yi ce dan ba ye bi chi san ji da ti tang zhe de yi o man zhen ban de de zhe ji zong yan le de sa mi na mi chi ge bu sha se gu nu ken de ni ku tun chi re de na ni ka ge ye bi se gu nu ke chi na ya yong ge ya wang yin zhen ji ma ra ᱫᱮ ᱪᱤᱨᱱᱟ ᱨᱩᱝᱜᱟ ᱫᱟᱜᱯᱚ ᱡᱚᱥ ᱜᱩᱱᱚ ᱛᱤᱜᱤ ᱭᱟᱵᱛᱟᱱᱤ ᱜᱟ ᱪᱤᱨᱟ ᱪᱤᱨᱤᱢ ᱟ ᱠᱷᱨᱜᱤ ᱪᱤᱨᱱᱟ ᱫᱟᱜᱯᱚ ᱥᱮ ᱜᱩᱱᱤ ᱛᱟᱠᱢ ᱫᱮᱱᱤ ᱪᱤᱨᱱᱟ ᱨᱟᱱᱤ ᱪᱮ ᱫᱚᱠᱷᱚ ᱥᱟᱫᱟ ᱨᱟᱱᱤ ᱪᱮ ᱫᱚᱠᱷᱚ ᱡᱚ ᱨᱟᱢᱟᱱᱟ ᱜᱩᱥ ᱥᱟᱢᱩ ᱜᱩ ᱵᱤᱡᱤ ᱜᱤ ᱪᱤᱨᱱᱟ ᱟ ᱫᱟᱛᱷᱤ ᱥᱟᱨᱣᱟ ᱛᱟᱝᱥ ᱠᱷᱟᱴᱮ ᱵᱤᱥ ᱩᱢᱟᱱ ᱡᱤᱢ ᱵᱟᱱᱫᱮᱥ ᱥᱟᱫᱟ ᱨᱟᱱ ᱜᱩ ᱴᱩᱝᱱᱟ ᱭᱚ ᱱᱩᱜᱩ ᱪᱤᱨᱱᱟ ᱱᱟᱢᱤᱢ ᱵᱨᱚᱱ ᱫᱟᱭ ᱛᱮ ᱡᱤᱨᱤᱢ ᱪᱮᱛᱟᱵᱨᱮ ᱛᱮᱱᱟ ᱛᱤᱜᱤ ᱪᱤ ᱡᱚᱱ ᱭᱟᱱ ᱞᱟᱠᱷᱛᱮᱥ ᱚ ᱛᱤᱜᱤ ᱪᱤ ᱱᱟ ᱡᱤᱜ ᱜᱤ ᱪᱤᱨᱱᱟ ᱡᱩᱝ ᱭᱚ ᱱᱩᱜᱩ ᱡᱚᱱ ᱠᱷᱟᱱ ᱜᱮ ᱭᱟᱱᱞᱤᱠ ᱛᱟᱵᱨᱮᱥ ᱟ ᱡᱚᱱ ᱠᱷᱟᱱ ᱜᱮ ᱭᱟᱱᱞᱤᱠ ᱛᱟᱵᱨᱮᱥ ᱛᱮ ᱛᱟᱵᱞᱟ ᱛᱟᱠᱵ ᱪᱷᱨᱤᱡᱱᱟ ᱛᱟᱨᱤᱝ ᱜᱮ ᱭᱟᱵ ᱠᱟᱨᱤᱝ ᱜᱮ ᱫᱤᱜᱯᱩ ᱜᱮ ᱪᱷᱨᱤᱡᱱᱟ ᱥᱮᱢᱩ ᱜᱮ ᱡᱤᱜ ᱟ ᱫᱟᱵᱤ ᱛᱷᱮᱨᱮ ᱥᱟᱨᱣᱟᱱ ᱫᱮ ᱪᱷᱨᱤᱡᱱᱟ ᱛᱟ ᱪᱷᱨᱤᱡᱱᱟ ᱠᱷᱟᱴᱮ ᱥᱚᱱ ᱫᱮ ᱪᱷᱨᱤᱡᱱᱟ ᱡᱤᱜ ᱡᱤᱱᱫᱮ ᱛᱟ ᱛᱟᱠᱵ ᱛᱟᱢ ᱢᱮᱥᱟᱜᱮᱥ ᱛᱟ ᱨᱟᱢᱟᱱᱟ ᱛᱟᱱ ᱪᱷᱨᱤᱡᱱᱟ ᱞᱮᱱ ᱪᱤᱜ ᱛᱮᱱ ᱨᱩᱠᱷᱤ ᱠᱟᱣᱟᱱᱫ ᱭᱚᱱᱥ ᱪᱷᱨᱤᱡᱱᱟ ᱛᱟ ᱛᱚᱨ ᱛᱟᱱ ᱡᱤᱥ ᱭᱚᱱᱥ ᱜᱚᱭᱟᱱ ᱜᱮᱥ ᱛᱮᱱᱟ ᱛᱟᱠᱵ ᱛᱟ ᱪᱷᱨᱤᱡᱱᱟ ᱥᱢᱵᱩ ᱛᱟᱱ ᱥᱢᱩ ᱛᱟᱢ ᱪᱤᱜ ᱜᱮᱥ ᱟ ᱛᱤᱜᱪᱤᱱᱟ ᱜᱤᱡᱤᱥ ᱛᱟᱵ ᱤᱱᱫᱤ ᱡᱚᱝ ᱚᱱᱩ ᱜᱮ ᱪᱷᱨᱤᱡᱱᱟ ᱡᱚᱭ ᱦᱟᱝ ᱜᱮ ᱭᱟᱱᱞᱤᱠ ᱛᱟᱵᱨᱮᱥ ᱛᱟᱨᱤᱝ ᱜᱮ ᱞᱤᱭᱚᱱᱫᱮ ᱪᱷᱨᱤᱡᱱᱟ ᱨᱟᱝᱦᱟᱝ ᱩᱪᱤ ᱢᱟᱨᱮᱥ ᱟᱨᱟᱝᱦᱟᱝ ᱢᱮᱱᱟ ᱛᱤᱱ ᱡᱤᱜᱤᱱᱫᱮ ᱪᱷᱨᱤ ᱭᱚᱱ ᱡᱤᱨᱮᱛ ᱫᱤᱱᱟ ᱛᱟ ᱥᱢᱵᱩ ᱛᱟᱱ ᱥᱢᱩ ᱛᱟᱢ ᱪᱤᱜ ᱥᱮᱢᱩ ᱜᱮ ᱱᱟᱢ ᱪᱤᱜ ᱛᱷᱩᱱᱫ ᱪᱷᱨᱤᱡᱱᱟ ᱵᱟᱵ ᱡᱤᱨᱮᱛ ᱟᱨᱤᱝ ᱜᱮ ᱪᱷᱨᱤᱡᱱᱟ ᱡᱩ ᱨᱟᱢᱟᱱᱟ ᱜᱮ ᱪᱷᱨᱤᱡᱱᱟ ᱥᱮᱢᱩ ᱜᱮ ᱡᱤᱱᱫ ᱛᱟ ᱠᱷᱟᱴᱮ ᱥᱚᱱᱡᱤ ᱛᱟ ᱠᱷᱟᱴᱮ ᱪᱷᱨᱤᱡᱱᱟ ᱛᱟᱨᱤᱝ ᱜᱮ ᱱᱟᱢᱟᱱᱫᱞᱟ ᱛᱟ ᱪᱷᱨᱤᱡᱱᱟ ᱛᱟ ᱥᱢᱵᱩ ᱨᱟ ᱥᱢᱩ ᱛᱟᱢ ᱪᱤᱜ ᱫᱟᱜᱤ ᱡᱤᱨᱮᱥ ᱛᱤ ᱜᱩᱱ ᱛᱤᱱ ᱡᱤᱨ ᱡᱤᱨᱮᱥ ᱜᱩᱱᱚ ᱱᱟᱱᱛᱤᱱ ᱫᱮᱨᱮ ᱫᱮᱱᱤ ᱠᱚᱢᱟ ᱛᱚᱝ ᱜᱮ ᱱᱟᱱᱟ ᱪᱷᱨᱤᱡᱱᱟ ᱥᱮᱱᱡᱤ ᱫᱟ ᱛᱤᱡᱤ ᱥᱮᱢᱩ ᱜᱮ ᱡᱤᱱᱫ ᱫᱟ ᱛᱤᱜᱮ ᱥᱤᱠᱥ ᱠᱚᱭ ᱛᱟᱱᱡᱤ ᱛᱤ ᱵᱟᱨ ᱜᱮ ᱪᱷᱱᱟ ᱴᱤᱜᱨᱟ ᱟᱫᱤ ᱟᱱᱛᱟ ᱛᱮᱱᱟ ᱟᱫᱤ ᱵᱤᱡ ᱜᱤᱪᱤᱱ ᱪᱤ ᱡᱮᱱᱡ ᱥᱢᱵᱟᱭᱱᱟ ᱪᱷᱨᱤᱡᱱᱟ ᱠᱚᱢᱟ ᱥᱢᱵᱟ ᱛᱤᱜᱨᱤ ᱪᱤ ᱡᱚᱱ ᱭᱟᱱᱞᱤᱠ ᱛᱮᱥ ᱫᱮ ᱪᱷᱨᱤᱡᱱᱟ ᱜᱮ ᱯᱤ ᱠᱷᱩᱭᱨᱮ ᱩᱢᱟᱱ ᱡᱢᱵᱟᱱ ᱫᱮ ᱪᱷᱨᱤᱡᱱᱟ ᱛᱟᱠᱵᱛᱟ ᱪᱷᱨᱤᱡᱱᱟ ᱛᱤᱜᱨᱤ ᱛᱮ ᱡᱚᱱ ᱭᱟᱱᱞᱤᱠ ᱛᱟᱱ ᱪᱷᱚᱝᱜᱮ ᱛᱮᱡᱤ ᱪᱷᱚᱝᱟ ᱥᱮᱥᱤ ᱠᱚ ᱫᱟᱝ ᱤᱥ ᱢᱮᱱᱡᱚᱝ ᱜᱨᱟ ᱛᱩᱱᱡᱤ ᱛᱚᱵ ᱠᱮ ᱛᱮᱱᱟ ᱟᱝᱜᱮ ᱯᱤ ᱠᱷᱩᱭᱨᱮ ᱟᱡᱤᱣᱟᱭᱱᱟ ᱪᱷᱨᱤᱡᱱᱟ ᱡᱜᱡᱤᱱ ᱜᱱᱟᱱ ᱱᱤᱥ ᱢᱟᱫᱤ ᱵᱤᱡ ᱜᱤᱡᱤᱱ ᱡᱤᱡᱤᱱ ᱥᱮᱢᱤᱭᱟ ᱱᱟᱢ ᱪᱮᱜᱨᱛᱟ ᱡᱮ ᱥᱮᱢᱩ ᱠᱮ ᱚᱱᱮ ᱱᱟᱢ ᱪᱮᱜ ᱪᱷᱨᱤᱡᱱᱟ ᱱᱟᱢ ᱪᱮᱜ ᱛᱩᱠ ᱡᱤᱜ ᱥᱚᱠᱚᱭ ᱛᱟᱱ ᱡᱟᱜᱟ ᱛᱤ ᱵᱟᱨ ᱜᱮ ᱪᱷᱱᱟ ᱴᱤᱜᱨᱟ ᱢᱟᱫᱤ ᱡᱩ ᱛᱮᱱᱟ ᱢᱟᱫᱤ ᱵᱤᱡ ᱜᱤᱡᱤᱱ ᱡᱤᱡᱤᱱ ᱛᱟ ᱪᱷᱤᱣ ᱥᱢᱵᱟᱜ ᱱᱚᱛᱤᱱ ᱫᱮᱥᱮ ᱪᱷᱤᱣ ᱥᱢᱵᱟᱜ ᱱᱚᱛᱮᱱᱟ ᱥᱤᱫᱤ ᱥᱮᱢ ᱧᱟᱜᱤᱱ ᱪᱤ ᱪᱷᱤᱪᱷᱤᱨ ᱫᱚᱱᱛᱤ ᱪᱷᱤ ᱛᱷᱟᱯ ᱥᱟᱢ ᱵᱟᱛ ᱡᱩᱜᱞᱟ ᱛᱤᱜᱱᱚ ᱱᱟᱭᱚᱱ ᱪᱷᱨᱤᱡᱱᱟ ᱱᱚᱛᱤᱱ ᱫᱚᱢᱚ ᱪᱷᱚᱝ ᱪᱷᱚᱝ ᱡᱤᱜ ᱠᱷᱥᱢ ᱩᱜ ᱟᱨᱤᱝ ᱪᱷᱨᱤᱡᱱᱟ ᱥᱩᱜᱩᱥ ᱪᱷᱟᱱᱪᱟ ᱠᱟᱜᱤ ᱪᱷᱨᱤᱡᱱᱟ ᱜᱢᱡᱤ ᱮᱱᱟ ᱭᱚᱱᱟ ᱪᱷᱨᱤᱡᱱᱟ ᱟᱭᱟᱱᱚᱜ ᱫᱤᱜᱟ ᱥᱚᱢᱚ ᱪᱷᱤᱱᱟ ᱪᱮᱵᱡᱤ ᱛᱮᱱᱤ ᱠᱟᱝ ᱥᱟᱜᱟ ᱡᱤ ᱤᱞᱟᱛᱮ ᱛᱟᱢᱵᱟ ᱟᱹᱱᱤᱢᱟ ᱮᱱᱟ ᱪᱷᱨᱤᱡᱱᱟ ᱥᱮᱢ ᱧᱟᱝᱤᱱ ᱪᱤ ᱪᱷᱤᱪᱷᱨ ᱫᱚᱱ ᱤᱪᱷᱟ ᱛᱟᱢᱵᱟ ᱥᱢᱵᱟ ᱮᱱᱟ ᱪᱷᱨᱤᱡᱱᱟ ᱥᱢᱵᱩ ᱛᱟᱢ ᱪᱤ ᱠᱟ ᱧᱟᱝ ᱠᱨᱤᱥᱤᱣᱟ ᱛᱚᱢᱮ ᱛᱤᱱᱡᱤᱨ ᱤᱪᱷᱟ ᱛᱟᱢᱵᱟ ᱫᱚᱢᱚ ᱫᱤᱜᱟ ᱥᱢᱩᱜ ᱛᱤᱜᱱᱟᱝ ᱜᱮ ᱛᱚᱝᱚ ᱮᱱᱟ ᱪᱷᱨᱤᱡᱱᱟ ᱥᱢᱵᱤ ᱣᱟᱢᱤ ᱢᱟᱨᱩ ᱠᱷᱤᱥ ᱟᱝᱩᱱ ᱛᱮ ᱫᱟᱜᱥᱩ ᱣᱟᱢᱤ ᱪᱷᱮᱞᱥ ᱤᱪᱤ ᱧᱟᱢ ᱥᱮᱞ ᱪᱷᱩᱱ ᱛᱟᱱ ᱟᱭᱟᱝ ᱥᱟ ᱱᱟᱢ ᱥᱤ ᱧᱮ ᱯᱨᱮᱱᱡᱟᱨ ᱥᱮᱜᱩᱱᱚ ᱠᱮᱱᱫᱮ ᱫᱤ ᱠᱚᱛᱚᱱ ᱪᱷᱤᱫᱨᱮ ᱛᱮᱱᱟ ᱛᱟ ᱛᱟᱠᱵᱫᱟ ᱪᱷᱤᱫᱱᱟ ᱨᱟᱝᱜᱮ ᱡᱚᱣ ᱨᱟᱢᱟᱱᱟ ᱨᱟᱝᱜᱮ ᱪᱷᱤᱫᱱᱟ ᱧᱤᱝ ᱱᱤᱛᱤ ᱪᱷᱤᱫᱱᱟ ᱡᱩᱜᱯᱩ ᱛᱮ ᱛᱟᱝ ᱪᱷᱤᱫᱱᱟ ᱡᱩᱠᱷᱤ ᱠᱟᱣᱟᱱ ᱪᱷᱤᱫᱱᱟ ᱚᱣᱮᱝᱜᱤᱥ ᱥᱢᱵᱩ ᱛᱟᱢ ᱪᱮᱠ ᱪᱷᱤᱫᱱᱟ ᱜᱟᱭᱚ ᱪᱤᱨᱚᱠᱥ ᱛᱮᱱᱟ ᱛᱟ ᱥᱢᱵᱩ ᱛᱟᱢ ᱪᱮᱠ ᱛᱚᱱᱠᱟ ᱜᱮ ᱛᱚᱱᱡᱤᱠ ᱣᱟᱢᱩᱱᱫᱤ ᱜᱮᱥ ᱨᱟᱝᱜᱮ ᱞᱤᱭᱩᱱᱫᱞᱟ ᱢᱟᱨᱩᱠᱷ ᱭᱟᱝᱩᱱᱫᱞᱟ ᱟ ᱢᱟᱨᱩᱠᱷ ᱭᱟᱝᱩᱱᱞᱟᱥ ᱛᱟ ᱨᱟᱝᱜᱮ ᱥᱩᱜ ᱢᱮᱛᱚᱜ ᱣᱟᱭᱢᱟ ᱜᱮ ᱪᱮᱪᱷᱞ ᱛᱟᱵᱱᱫᱥ
이지 세고노 지기지르 세고노 테트 세고노 아 테마니트 세고노 시라시라 어 테마니트 진짜 냠브르셰 봐 냠브르셰 진데 치르즈나 소엔 차즈가 영나 치르즈나 아양사 송 치르즈나 쳇도나 샤게스 드타비 고흑급다 나즈가 치르즈나 자이니 치르스 드무가 가왕아 치르즈나 렌지르나 마레스 아 담나다 치르즈나 아 심부고 치르즈나 와무가 르그지르스 랭그 린데라 치르즈나 심부고 치르즈나 와카 디글근데 장제르스 때마 정공 그 양문데 다 치르드나 아는 거 수군데 양나 총근 금지에나 때문에 치르드나 양사지가 정확히 입진스 근데 답이 그 요치라 요지 말에 되지 치리 탑사 안 바리데 니는 거 치르드나 공화 동호이나 아 마디비즈 그잖다 선비와 모두 되진 그다 마디즈 아니면은 치르나 디비즈 그잖다 아더 수 수군데 치르드나 왜미 책 그스 거다지 내가 디비즈 그잖데 선바라 조아니가 치르나 라진 조피디엔게 나네 샤와 라진 조피디엔지 Tani uchi ya niwa shi. Niwa ya na chile zina sem nyangin chi chi chile dongi tsa tayin baad ziyo nira. Ti ya nyanga mei tuk jis, jemi tse ti chum shi dis, ati vayang cawa dis, mabzu la jam chu tong shi la jiga si gundu kandri. Di kutun chi zire ta zina, dashtata chile zina sida ga ganyang ga si, kong chu dang si, nung juk ga chile zina meshji ga cadig da ka ga ta zire. Meshji ga cadig da ka ga chile zina, Jimmy said the chum she did. Tarangi chitna dunkan, twenty set the jubi. A dunkan tabi. Some booger you langan bridge on chirgers. A Jimmy said the chitna, jungi dances, a shakdances. The cargo shakers on digger made chigger tadi the dachisna. A diverse on a Nimaga mangoanjera. Nimaga young chitna. O Sadaga ganyangish on nuggets. Kuntutang, shirdung, nonjula sohal, and chitin diopies. Meshchi ge tawa de mabzu de chesong ka kum chesong da da ku chi na jam chu tong ju ji ji jam chu tong ju ge che de da chi na er ji ge ne shu ge chi na chi li pang yi zhong chi la chi na wo chong zu nian ge jian ge yin zhe na chi na gong wa tong wo na chi na nian ge mei de de yo ka nian ge hui chen de mei de shi ge no ke chi na a mei cha de shi ge no hui de ji wa ge chi na hui chen de hui ni ge wa ge de da ma di zu de na ma di bi zi chen ji yan zi ji 니와이나 치르나 샤와란진 조피 젠드 심바라 조아니가 치르나 땅 인증 그 젠드 아티브영 차와티 마줄로 양추 통실 지 그노케 땅 인증 그 젠드 드니 심바 시오치 심바 그는 그 치르나 총고 심바 심부남 제년 크르시와티 도메티 치르 쳇단 바드 되라 참무 조아남 진네 아르기치 타진 대초 장스 시 초라 차득거 년 크르시와진 도 그노케 Di kutun chi se gunere tizna, chaymu jiwa sambu ginyo ra. Gongmu saasu kukabde laas, shugu shugu si chirizna khatang chig chobirin yu ka tenu chong gu chaymu jiwa arzi. O chaymu jiwa sambu tamchi gu chirizna, arigji labzin di chwe chansi. Sida atila da chirizna, kirdu rik gu chirizna labzin tasi. Labzin tida chirizna chobay zisi, nyankir izisi. Nyankir izi ra digi chirizna rivita laas, rivita dugdaab chonsi. Chumudre tina, shi chukla chataka nyankar shiwa jindo, shikunu. Da, shi chukka, shi chukka chukunda laas. Shi chukka chukunda laas. Shi chukka chukunda laas na, jata horwa rikki chirizna nyankar ikunu ra, nika shikira chiriz. Da, nangtun chizre tina, jata horwa rikki chirizna, shi chukla nyankar shikunu ga mgi chizre tina, yung kha chuk sarwi laitir. Kha tang chirizna chuk sarwi laitir. Da, wakku, di shuk chali, di kha saji sikunu ra, di chik thongji sikunu ra. Ti guni chitna nyankar shiwari. Nyankar shi chan shi chuk chi chirizna o cha chik chir son da chirizna kaka nyankar da chirizna tira tong ta malanga. Ti rin ta chirizna chambu jiwa tamche, simbu tamche kanyang chirizna sida atalas arangu arigji chirizna lhaab jinta chobay na nyankar izgiras. Takibda sida ga kichi chirizna samba ngamba ra chirizna amgi ngamba ta chirizna ti tuk son zizi. Ti tuk songa chirizna, deli chirizna shiruta chirizna, ta kachi rivata chirizna. Nyankar shivin rivata tomita chirizna zhigisi, tata chirizna ngaywaan rimeka lukh songa zhigisi gunu, nantan dhari. Ta sambu wa ngta chirizna, chikhe jirchonga chirizna, njir maathab zhigisi gunu, nantan dhari. Tena chirizna thomtsin chachikwa, liya chachikwa ri. Shuni uchi thomtsin jiniwa, liya jiniwa shi. Ni nangli zuu chishay kukwa tizna, rama na dansi. Yo Rama nara, tiga pen chirizna, no, yidi niga ati zhili. Rangli si shir lugu dito. Ta ridugdagi suma maasin nara. Maasin na chirizna, shukura yungi. Wanchi ku, wanbi nagchote tangli tata, ta sida chirizna, rigji mayniga lugu sunu. Diga korin dari.
디능나 나한테 제지 끄스모 그 그니가 람칸이 용어리 다 뜯다 싶네 카고미 아 곰바그 치르드나 카 리슴데 어둥 됐다 밥치 도무즈가 치르드나 되다스 되다 뜯 치르드나 통지 세고리 다서 너무 치그 측그스 그 뜯도니는 말에 뜯 통통나 치르드나 아 제니가 치르드나 곰바 세주다 치르드나 체세다스 딜리 허허르치나 담질 그 군이 제니가 치르드나 그 곰비 등에 때라듯이 그냥 독바 니와이나 치르드나 아 돈이 돈이 그 치르드나 니엔 쿨데 된다듯이 인코르테 턴데 땅이 아니 띠거스 납치거나 수희 아 저우 번체니가 쓰니 냥엔 그 냠담바 선바이나 돈니 응마 떼치르드나 돈디 다츠 스다 마리가 쳇스마타 치르나 저우 냥엔 그 동에 치르나 담바 돌아 아 응어 허스노지 띠게 나니 치르드나 동우나영 치르드나 나튼 너무 그 아니 요거 람테 콤비 동니 밥치 좀무 동 태바 떼시르 아니와이나 뜨 통으로 담바 너무 치 특그시 그도 봐 지금 너니지 띠는 그 동호이나스 띠치 사슈 라마나스 아무지치 티바데스 밥치 좀이 진양예스군 띠치스군 끙그테나스군레데스나 어 슴부그 지운디그스 아 여우 라마나는 그 치르드나 점무 스다스군데 강티르무 사지르무 당지와 치르드나 체리 아 랑가기 유선 타운장스 끙콜리라 치르드나 응아마크 다 스다기 치르드나 아는 그 치르드나 원시글이란 요시기 아 저우던 헨 찍듯이 비치르나 리치가 가완데 치르나 실테이 드니다 치르나 다크데 치르나 어슴부 지우 탐치 거리완데 치르나 돈메트 지르이 카브데나 시티티나스 사르충 라마나스 사지 중위 저우이나 아 사르충 사지 중위 저우 치르나 라마난데스 트위르 득 치르나 지니그니그 치르나 카콤다스 어 카콤이 정원데 치르나 다크게 키 곰바 세치고 치르나 쳇즈거나요라지 뜻 자기 송지. 뜻 자기 송나 뜻 치르진다. 다 그렇게 치르진다. 체 치르진다. 마트 치즈가 와그 마트 치즈. 치즈가 마트 치르송이 세가 그 디스. 아 남자 세가 그 디스. 곰비 동야르득 탐질. 카 곰 치르송 다 치르진다. 아 닝그르 다리 다다. 니마고 얻다 치르진다. 니마고 얻다 시마고 나카 보이. 다 안고 테테테테 이고 누구 치르진다. 아 아무지 그 치트 다무 그 치르진다. 희화당 송거를. 리식니다 치르드나 그게 송송누가 가마데다 치르드나 밥치 좀이 지야니스 다 칼릉조 용군이 아 체쿠마에는 너무 그 치르드나 막 그 밥치 그 진드다 치르드나 그게 아니에 단지스군 나든들 냥이 그제나 치르드나 공화 동월이 랑진 조 비젠지 아니와이나 치르드나 회진나 르크라스 원정 치르드나 치초도 송누고 치나 조연샤 그 던데 디오크 디오누고 정게 치르드나 디조게 땡게 떼와졌구나 선바이나 치르드나 샤와랑진 조 비젠다 때 동월이 아니면은 치트 통으로 잠바 농우치 특기식 것도 회치라 대라지르즈나 세기 니 통어긴 대라스 럭드니 특기 럭미치 큰즘즘 거르 니버댄스 근데 와르프 친즘미 포알리노 옴파데스 와치 친디 곰발리스 치치 어딘가 셰프는 게 있어 그거 괜찮 니 나한테 치드레드나 세카그티스 아무지그 치일 히비스 아 르드가 니 통어긴 그래드나 라마나레스 아 니통어고 다비 치르드나 라마나데라스 다치 고나 치르드나 휘그고네 때마라 돈데 디탄르스고노 아무기지 치히파데스고노 게 시카그티스 아 곰비 어동이 치르드나 아무기지 치히히베 니통거고 라마나데라드 다 그거 치르드나 밥치 좀고 진내니 됐던 뜻 통지세고노 거브들라스 르그드네 치크그다 치르드나 르그네나 롱오치라 롱오치그 치르드나 치크즈그 르그미지 큰듬듬 끄니어든스 어 뜻통년의 말이지 마마친데 치르든나 아 통년의 말에 뜻다위 치르든나 샘장무 아 럭식 치르든나 땀디그 땀땀 마주 치르든나 냠바그 커티오가 커티인데다 치르든나 늠능 제송스 아 늠가루인데다 치르든나 세탠즈그드나 조라마나 치르든나 탠즈스 다 마능니 치르든나 럭든 치크게 치르든나 녹르메이비 땀디그 너네스 어 마브치 드미 진정데 너네스지레 아진드는 체르즈나 와르프 친즈미스 아르드가 드카체네 니스 아제슬라 만친 브르 타비스 타정 흐투 비치르즈나 흐시르등 땅 쿵초기 치르즈나 아 아진디가 글데다스 흐신초니 치르다 강우치지리 아 니케 용누고 와르프 그치르나 친즈네나 치르즈나 신다 싱그스 통알리네 온바티스 싱그 왕님 디는 거다 치르즈나 용누고 체레스 아 안데 치르즈나 어 속치가 드카체네 니게 치르즈나 아제슬라 만치마데다 다 진진성을 하시는 말이니까
언더니게 치르든다 예슬라 많지만 됐던 거다 치르든다 탑정 뚜삐군이 아

0: 릴릴 람뚱 샤무 람니 체라 카프슈고 또이칸
1: 릴릴 람뚱 조무 챔니 체라 산더브 쉐임칸
0: 릴릴 람뚱 냔무 응아끼 체라 샘큼 쟈리칸

0: 야 세딩 산칸하게 드나치 와르금더니 데랑하시 그런 이런 싱게 람지그니 친데 나츠 주는 간도 디셰 줄라 토머더니 체랑 싱게 니 람글람거니 친데 나츠 주는 간도 딥시용나 야름 쪽가 베진이 하시 와르금 니람가 마트원이 편이 쓰는 거 와르금 데시티오나 응더그 담 초크르가 타다 사케 오소 와르금 더그 더 쓰는 니 편가 캅송 데금 벌고 쪽가 모더니 고듬 더시시 손으 셰고 그 잠바금 벌고르가 인다라 카르통 더시오케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하진가 치게 티한 친다니 영단디 와르금다니 조롱 콜라스 건데 저 꾸르고 사거든 뭐 거르즈가라 요크단디 와르금다니 다 피아니 쓰는 거 와르금데 응거리 와르금데 단단아 디가 사시급싱 사시급 다르뜩데 이게 사르가랍 지오스 티싱 그 대등 대다등이 된지 그럼 그 거는 요주 하진 같이 그 단더 꾸르고노 그 단단 지기다 조 대슬로 철체가 다르나 어치니 그 건다 있는 세 거다 되네 대랑 주니 그 뜨게 담은지 맞아 섬도 무슨 오케이 티한친더니 마촌이 편거와르금도 러두타다사급싱 마요수와르금도 저리 치그똥든자집 제가 칸데 미브든자라 저 탐반한 누구 마촌이 편가 캅숑다기 녀르치글람등 로름더니 고듬더 시시 손을 셰게 오케 관머쩡쩡글라 카나미 롱크는 요긴 지금 메크 타니 사랑니 여스톤 쿠르팅 아르금 홍고 아르금 데시티오나 탄디 아르금드 아르금모니 타르 탄디 탐홍 캅숑다 거치리 치크통 잡쟁 앞쟁 앞숨 칸데미 뜨기자라 저리 치크통 잡쟁 앞쟁 앞제 칸데미 니브젠한 누구 아르금다기 녀르치글람등 로카가 입식고 도름드 고듬더 시시 손을 셰게 오케 로카가 연식고 도름등 고알름드 젠다라 카르통다 시오케 Tani Argumunga Tadasaki also Arkumdag and the Argumani Taman Kapsung the Gumbal Gutka Mundai, Kanir Kodum the Shishi, Sonu Sheki Oke, Zambag and Balgurka, Jintar Kartung Shioke. Tani Taman on the Argumunga Kapsung the Ring, Argumunga Tadasaki also Arkumdana, Yang Balgutka Abdin Badi, Kanir Kodum the Shishi, Sonu Sheki Oke, Zambag and Balgurka, Jintar Kartung the Shioke. Tanin da gachiri chitung jabja da chitung ni kande mi jabja ra samchin han da tamalon der gmo ka khap sung da ge nyerda ge warkum da insung da ge nyerchi

0: 我们甘肃特巴克特谁给。带动查局总共选举两支蓝组的四中等开立两个等藤局和南的人群谁行。曾经的千里年次不这个日等这条西巴。说个门卫台呢甘肃端村接了个是东阿等先次文件里才是托着东阿甘肃调控的亚车的东阿季节特这么的是呢甘肃的甘肃的
1: 罗尔维敦金等罗尔维美军罗尔维满坑的都被突破出去的南征军用来挑拨这些呢没得了别个呢跟我选进的罗尔满基等康苏满基作为如果就不说你罗金库特就是的罗尔维敦金的跟我选进他们整个环境的农户接触的东港特别些呢跟我选进了西尼托瓦等参次的土味连着甘松西
2: 每年瓦尔德总用的历史个西森巴等这种甘肃个他就是那个七十米币跟我选进的家等那就他们甘肃能是比小巴全用的那个这些神高东个边咱们初等初进三年十年的数字的家人里瓦里住空度家口的个第一年这个真错个是他们个大次了拉登阿拉巴国的这次了年后了个等确顿这个什么了啦真顿个有了这不那等亲那了中那了年初说个的腾个追人这有 甘地初清节就宁呢过了十月的一趟拉苏西的甘车年的科技细胞队里初清节主持多米尼克初等部长拉加姆个真初主位这都没当时出现的初清年米的节的一趟拉松就不写笔甘车组的了么个呢俄罗斯的兄弟这边初等端清节特殊等建议查明满节如你米里碰个我基本的所节他了他们个大次了阿拉登阿拉巴兄弟了
3: 德里黑金全部用上了过了这位萨克罗尔金车子能咋着的接瓦等托兄这边车子端进的猛登中上说我们马拉个娘子的全部人查把手机那次了我甘地出勤的二人的针对罗巴里说我们让那个接多亏我们从有事让人车子咋这个金参军的时段出勤的当我深圳追着某日追着的西巴等地能空渡个家口机坐车的西巴等让人车子咋这个金工程这边娘子的陪人拉的呢过了这边车子那个装置追着的西巴等他把兄娃送的让人车子咋这个接这些林子把谭德谁个真出个主可不是清白搞空渡个家口说是你们的出勤接针对的那个人的大概比干嘛等可以当顿 这一家没根本能问这些不是查实际可以认当今天家俺们是中国的马子了孔都家可不等娘的主播得克了这一家今天娘的将可是中间提出错吧是干的咱们初等咱这个初清节追着这个节日个追时不拉些把等就等追没了做这不稀罕咱们初等咱这个等这个家可就提出错别话接着想个别的中间娘用娘出等中间多路接下去
1: 中共中央的社会主义的部队所指挥部中国等帕克斯坦的斯登阿楞斯特等中国等帕克斯坦的环军瓦尔钦的斯登两地检索的检索北京里的我觉得呢第二个三位中国等帕克斯坦的雷克罗辛顿所把两这个些把斯登格了就是现有几把的了帕克斯坦的斯登所有经历经过吃了把等我认准年事了这次我三这个季节题目
0: 他们的中共部委等开立年事，开辟题目组、马家等日志怎么检出了事源？中共中央的社会主义的这个部委部长刘海新接担当，主席习近平等帕克斯坦经过这里，他不仅来吃了我，中国等帕克斯坦的他不仅两例周边之外，延迟了没把这接收的送阿等，中国共产党给帕克斯坦的三等所有等两的。 中国等帕克斯坦的三等阿楞斯特所属的单位为啥的？这里两例来黑农巴等，中国等帕克斯坦的立刻了行政总办这个班，跟得了东德约塞。帕克斯坦的总理容巴姆甚至论请大日苏吉丹顿。帕克斯坦说的中国瓦的接等克瓦的，立刻你经过这里被他们打字了，你不写巴等，他不记等查不是立即接收不得动啊，俺们日两例等没用这里来黑农写巴。
3: 中国等帕克斯坦的环军瓦尔钦的阿南巴萨尔瓦萨尔正西的帕克斯坦等中军这边正在合理蒙古托布跟得东德约塞。马斯卡特尼这巴达纳，阿曼等阿楞跟提米提尼不认人的阿曼杰杰萨马斯卡特尼杰基陈述了日的总的，霍尔木村从个跟这日的尼次了才等的东位，咋都那拉等阿兰不追得的西伯马斯 人家能感送等牛葱，门这能看到那点这个所见他呢，三七的几里西。 아멘 제 신제 부가 사주 베데 아멘 제 신제 론친 바디알기 참제의 용위 엘랑거 신제 론친의 존바 자리 바바디 등 딘티첩 조버를 등자시 디문은 지게 되지 소니지 자치리 딘초데데 조우 허르무슨 총각건 제절 된적다 아랑은 가나둔라 드르시스 사주리 제지르 아연가 신도 론친 알아게 치이 자리 바바디게데 바디알라 응은튼 거와등 응은튼 제낭둔 멍허 파키스탄지 완듬셰비 아연당 아메리키 드림을당 드림을 라근듬 종월 간송셰비 샤와솔란데류 응은튼리 다롱 아연가시고지 덴적당 인틀터비 탑지 허르무츤 총극거 드질 하르수셰버 아리즈니오비 칠던 허름무슨 총극은 골라시위 니쿵 젠진지 철음 개신시긴 바든 아만등 아일릉이 총극대 시군이서지가요. 아디아크르든 삼주 시진비 아메리키 제슬라 론친 루비오이 치 니브진이나 년실라 시기르 아메리카든 아일릉 와르케 드윈튼 차슨라 위크르 사키지 야쿱 멍위 아디아큐르 토비오스르 루비오이 시기르 멍그르 사킬티 야쿱 딘겔지 차슨디르 야쿱르 시진요라 아메리카 쇼치 먼트더 끈들 통지오스르 루비오이 다룬 샤지르 냥들 니비 드림을라 체리랑진 니진담비 딘 통이는 라근드부터비 돈싱 맨야 아메리케 선전 트럼프이 예랑라 냥들 니비 촌차토버 근고시비 담차라 솜녀시기둔 메시지 닌딩아 드르 트럼프이 자토더 종이베니 에랑와르케 드림을데 고름단샹 즈게튼 라진담비 군이 베진요라 케 아메리케 쇼겐 팀을 예랑와르 드린튼고 버 제와릉 머롱위 다당요서
0: Turkey Sensing Jikka Sandir Jui Tin Yerjinin Sajobeti, Turkey Sensing Erdoin G. American Sensing Talampu Dangui, Her Saki Jakuman Wingo, Chilper Kapar Tong Kubtantun. Turkey America Tang Yilengi, Jin Tingo Beetle, Arignatsu Jajapur, Don Tulshin the User. Erdoin Jijir. Turkey Namjin Jimul Tang Shendela Tini, Nadun Tashu Shippi, Dolun Dunjin Yojang. Hormuzo Tonga Gonjil Shibi, Jintende, Sakajer, Tangela Pamber Masel, Gola Shivi Huanjur Nunhu, Jain the Tong Tong Yeriser. Sedgley Erdunji, Din Nam Shigla, Jakumung Wingo Chilper, Kapper Tangwa, Salu Shemel.
3: Senegal Jamung Drakung, Jihun, Andi Yayi, Tinibjin in Sadubede, Jamung Drakung, Jihunji, Lingan, Jerji, Imba, Chabdushi. Andi Yayi, Sadun Shedger, Samlu Shib the Dangji, Ki Jihunji, Lingan, Jerji, Tajabai. Chotun de ne, Jakub Lee Kung Tung, Chewing Gant, Jakub J. Chimti, Kimpanji, Jilin Shibi Insel.
0: Yankanaba, Tandi, Shobi Sandir Lensen, Shetarsong, Lensen D. Somjigba Houren Sotang, Somjingan Kurwa Sonum Serang Tung, Somujel, Starkilwa Shiglo, Shetup Starkilwa, Runtuk Serang Tung, Sonmaran Chingen, Sim Gunja Tang Rings and Romani Tisheni, Tadi Mushi.
1: Jerigar in Shinny and Beer, Tishi. Kazi Nurtini beer to his.
2: See, na, new to them. That's to the set of
1: See, Satsulas na, Kupa beer. See, Hamayo na, Yilachir.
2: A general launched in Zonjum, Samach of Simartum.
1: Joins
4: Bin Barrin, Tijan Bordai.
2: Tijan Bordarin, Gang Junja, Sertum Yen.
4: Gang Junja,
5: Yan Zashan Severe Kavachang written Pantuna Batang, Lonton Tung Tajin Tengger, Sankun Hanji. Tata Chichikan Yanam Tanjojin Banda, Masu Sorman Jandu Yanting Kung, Worker Alone Ting, Tissul of Shaky Ringer, Rolling Lesson Te, Gangjong Shalangalitin again. Teringa Gangjong Shalangalitin La, Nichichalan, Donson Tung Storm Dixil, Naina, Kazanam Gilligan. Retobanamba, Teringa Gangjong Shalangalitin, Dina Ingana, Sofsi Kurkin, Betum Sin in the Muga, Joseph Kodigatangi, Dear Danshi Kanduna Ingana, Sorgun Gay Hota Shemi, Sofsu Jumbak Serpa. Burumbin Zapton Girgin, Girgin Jaita Bull, Kalama Danshi Daltoni, Dikurga, Nisil Kabdaikian.
4: Tantan, Tamsini, Simtan Simabich, Tuntan Tunralangi, Litan Lirjabch.
2: Tongan Washkalan Tinja, Ganjon, Shazan, Lintanian, Braga, Sisha.
6: Ya, Girgin Demo?
7: Demo.
6: Рэгэргэнгэ тэрэн гэнзо сэлэн лэцэнгэ чанрэ.

판츠는 잡규르 지시니 지득 냠용당 태몽다르지근 토츠럭 사라식도기 시단 시진핑의 난지단도는 종설와진 자치사무는 태몽마인비 랑니께 자치단바등 로지제 단츠사무 등 원심제 망제 담부요비 소니지 먼터더 로튼 예메기 판츠는 잡규시기

야, 저들 신담증은 형님이 나중에 지적서 제초청마 대모였나? 조시담비 흔들어 몬다근 제크크 전이 다양 조청마 나서 탐문화 공로가 기적가 제라 총청 때 전문 오스클라 롱천지 최대철 나중 지적 남라 거득시비 나중 시비르가슬 타통 린스 능리 한던 좀송 나이나 린스 등은 돈좀봐 아시 노르 소인

야나 총 조보서 대나 대릉그 니만데 인지나 자 다비님으래라 자 다비님은데 나 총시비 르가츠린슨데 타통시아크님으래 대나 린슨데그 년큰 조보뇽아 뭐뇽아즈가 전용지나 대릉그 타통린슨데그능아 아치노르서그 영 조보 총총서 능든 차서 자득시요니난도리 리르그시에율 Re, achi ge ndang jam na zhubu chung chung mahaz ge rir kishi yo jiri. Tim tsak ge dirung jina na chung shi pir gats lin tsin de. Tahtung shi ge nimu yi no hi da dangi. Zhubu chung chung mahaz ge dirung tahtung ge shkala ma shi ge jo yin. Zha zhig shi yo na ra chit ki yo jima ra. Ya na chung zhubu cho dina. Dirung ge za dawi nying ge na chung shi pir gats tahtung lin tsin de ge nang a. Achi ge ngar jin da zhubu chung chung tsara. Jokki jingjir ge chanpa dang. Xilpi shtira ge chanpa. Rigbi garkung ge chanpa ji chanpa chung xung go zhig shi yo la.

대른 그 조기 드긴지 그 참바 청문 되는가 아다 롭주고 판초 찌게 랑노게 스타트고 동는세니 동는스가 헤모즈 조포 총총치 헬마 거득시율 참바 니완지나 스피스테라게 참바리 대른 그 스피스테라게 참바 되는가 총룽샹친 그바그 로타 총정거 사스톨 징글은 잔들 제모 스캅 제트비 틈마 사스톨은 잔들 제 니촌 도디 흐당 데리 샤르가 토킹거 솔로르랑 총클 신해종 머르 자드 법총거 법총가거 영 코촌 잔들하식 노가 니쳇자 영나 잔들거 전이 다른거 잠치 쳇이 요니나 영나 제트른 잔들거 전이 རྒྱལ ཁ ལང ནོ གི གནས ཚུས གན དོ དེ ཚུས ངོ ཚུས གྱ རེད

0: ཤ་པ་ ཕ་ཡི དན་ཆ་ཡིན
1: Ya na chung zhubo cho di na da shi ta yung di rung ge na chung shi bir ga chul lin chun da ge chan ba gani wa xil bi zira ge chan ba chung da ge nga go zhig xie ju yil da ge nga shig ju yil nga chi si bir zira ge chan ba da yi nung zga go zhig ma tib zga di na di rung yin jina da si bir zira ge ta tung ge shi ge lim da yin jina cho lu wa zhig rung chung kil xin hai zung ma zhig cha chung cha du fo bu chung ge 로드가 고르스가 자주 이요. 대응처리 했었었나? 옛날 민진이 초롱 상친 탕을 그바가 로드가 총정 그 사스틀 진골은 잔들 채무 시갑 제특 바가 참마 사스틀은 잔들 그 고르그 단다모 샹글 첨부 그 바츠가 대나 디스탕 인진아인 아초 원지 사크 그 로브자 총정거 로브조 문용아스 시욕 데나 디터니 초로르르 총클 신해종 머르 차청 자두 로브총거 로브조 총총가게 잠치 영나 그초음 잔드른 딘 능아 신노거 천니 아다 점지즈가 아송스 톰바즈 얼릉요니 마츠크 영 샤르가 영 선바토 그다세르크 디스팅거 데른거 슬피 제라거 단시 근준 총총

0: 무이나. 야, 토머르 자든 담그 주포 총총 마마. 제니가 모스즈게 지나?
1: 야. 아, 주포 총총 나바 주포 데모이나. 나나 저기서 머리 자도서 총 도른 주파가 다크로 무이.
0: 에제?
1: 나나 저기서 나나 저기서 머리 자도서 총가 도른 주파가 다크지.
0: 야, 무적 총총 니가 대른 그 스피스 제라그 스클마시노 아르가스시에
1: 마가스야
0: 토마라치그 로적 총총니가 닐민지나 아다 초롱샹칭그 통아르가바그 로자 총정그 사스톨 징구요가 디능아시기다 땅이 아다 점지 마만바즈랑노 템지시나얀
1: 야 아티과든시
0: 야 디나 토마르 로적 총총니기 아다 챤니가 잔드르데 시그노가 니츠람 양나 고르므즈간 도르디즈가 쪽보 총총총만 오셔이나
1: 어야 마츠로타 춘지나 람미샹거 다 나바나 촌네 니가 인지나 참모가 람미샹근드나 사이죠 더진나 니가 사코지 도른 삼바인티지 마츠 람미샹근나 타오니 탄자 마즈메크 더진다 론드니가 토니다 니피마오노다 마추 나노지노 로렌스바자인지야 젠더 커머그라시노 아타 덤지야 에스사와 노니와 훈란지나 나노지노 나노지노 가로르자인지 마치 오마 시스코 도모 타치빌니와 더 그 그토라 상세는 바고 처음 젠더 노니 온토울로니와
0: 오지
1: 다우 춘지나 마추 롱이 상근드노나 다녀 시브 먹느리 다 양 다 통 춘지나 양 마추 니차 다 시브 샤 다 지바 롱이 상근드노 니 지바 샤누 도마차츠 잔드라스 통아 더비즈니 다 통근 잔드노 니 양 간
0: Жиди, муман дива ерта савасгылын ёкму. Мачо сумагра санжирг тэнлым сосу жили да тэнгэ хи дааку. Я. Та, мэтэ хол.
1: Та тэн чу дэнды гэна сигну квалым жэнсыл дэнды ча Lepi Changu Ndan Nga Shinzo. Nga Chunjina Nga Nga Shinu Kualum Jinslu Ndan Ndan Dei. Dei Na Ni Kualum Jinslu Ndan Ndan Dei Ngo Chitza Ngo Chitza Jiba Zeko.
0: Ya.
1: Kualum Jinslu Ndan Ndan Dei Jack Shena Hangqin Changgui Sais Gondari.
0: Dei
1: Na Nga Chin Ndan Ndan Dei Tuma Rungo Longkuz Liwo Nari.
0: Tani?
2: Nga nga sino ka le pi chaneng yin, jake shina nao ke shue zindri. Tani nga le pi chaneng zindri ka, nga na nga tango ju gunju zun, tukundong zinda, tukundong zinda, ka nga nandang, yamuna nandang yin kundar, yamuna thotang yin kundar, yitongda ka na jake shina jishie pi zun, tukundong zinda, 都是那家现在控制中对的对的村子跟路上跟路上干什么对的这么多从包中等等到农村农村中这个那一种等对的其实嘛他这么多去启动的刚出中的刚出中的等的干嘛能等到其实嘛他这个个呃呃那边才能够干啥呢都干出来哦这
0: Ri, ta achigin dir kashti manyong sauzu mkhigra ne nyen neona la pag khirge thamdag yanlga chunzin ikuno tmozore
1: ai
0: je je 야야 되나

야, 대통니 다 니스튼가 워트즈가 파머 지르위 제철촌나 남진가 소유촌니 다 초롱니잉 그때 초아디 얼군인식인 비흥다당나 당님 긍다식 잡게요. 파마는 시바그 리스고 징킹이 녹을 쟁그 시플촌나 파마가 과정은 르르블리 흥토싱 잠수리 흐뚱사바 진중천은 남카리 잉흥 자통신 문타절 콩나미는 시비 정위디제 기권큰땅 흐토비디제 세테르큰 나위디제 판테르킨비 오마 과정은 쇼지말랑 젠제 세지신 파르브샤나 간남글흥 마르브샤나 상글와소 긍라긍츠므게 담질 마즈요노 니셸마고 츠마게 히슬낭진데 디디릉 츠마 마티 지그튼제 디르브사르비 펜지르게지니흐비딘드 파마네 혼치제 치흐나키 곤큰땅 스토나 흐시테르큰 코나잠치갈라초 촌은 아미 흐테츠흐땅 쭈니 응응그 아영스타 토마 쭈그디니즈 찰슨비 머베임비 시프르 흐삼루그 잭시테르큰땅 마웅비 푼든제 아말름쩐큰 저질제 카쇼흐던큰땅 아레와그 쇼흐츨라지선지큰 소리

타마는 시바그 치 토미 게르긴 인서 데나 타마그 치 토미 게르긴디 진다식 인기지리 데나 시프르 하차싱 형니 시킨식인바 고트인지리라 초이촌니 파마는 시바그 치즈미 족보 인기서 데나 초이촌데 족보 정오데는 진짜식 인지릴 데나 니퍼데 시바데라 일튼등 그즈크르 샤킨제 족보식 인지릴라 파마는 초이초드 시바게 스타토바인스 데나 스타토바데이 간츠네 진다시 인제릴 데나 시프른 게송세큰등 시총 가능 큰시 인제릴라 디마츠케 파마는 초이초드 존드 쇼슴게 시바게 무회타와시 인스 데나 시바그 무회 따와시다 저르기나 파마디 멋진다시 인기저릴 데나 머신 다트 정와 트질 고월린지암바 올로르 걸로글린이르와시인바 코트헨저릴 토이토데 나츠 파마나네 시바게 아르긴토 스콩킹게 마시인기스 데나 시피 아르긴든 스콩킹게 마티 제스타와시 인제릴 데나 시바게 초아등 토브중게 철 찬노게 아르니스스 콘든세 근시 니퍼다 인제릴 이나영 아르겐틴 공킹거 머디 니퍼드 그남실 젠식 등 히르브 젠식인 인기저래라 나치 시바게 젠들 청미 아르겐들 스공지즈나 스카모즈인니 마사케 흐퍼드 아릉거 시바데 스카티 등스타니 렁흐라스톤근지 마년조다 영하장거 갈치 데비 시바게 아르겐드 공디인 차등 렌바 차등 틈비군이 어긴들 공주다다 하장 그 갈치가

야 세딩거 상관난지 디다르타시 저거 냐름튼 조신 반다이나 선군장도년 튕컹 워크룰롱 튕거 인공사통하고는 그 소린 이렇게 글랜스니 되는 그 랜선딩이 나바서 솜르단 건데 안아 주야인 되는 그 랜선딩 선이나 가진 더 참바가 인도 모두 그게 되는 그 참바 동호이나 소송 퀴지 살는 그 참반도 고르기 자유 되는 그 소송 퀴지 살는 그 참반디나 같이 나는 다신 도마지 있는 세고는 다 그 큰이 바 고르기 자유 되는 그 단시 근로이나 소음을 그 호칭 그 다루 그 심지 그 다신 로마 아 로조도지 테랑자 로조 메잔 밤칠 내니가이 내나니 신나 로조군 내니가지 란드가 당아영 주다 아 람짐 심지 그 고른다레라 대단나 람짐 심지 그 함니인데 그 다지 로종 그 고린난다 대한진인데 당지 그 지금 샤츰 그 고린난다 더니 룩셈부르크 그렇게 심지 그 고름라 로스틸라 속반다긴 이탄다니 아 로조 남바니가도 장르즈가 통통리길 디토니 되는 그 담바니아 디토니앙 하진 더로중단 비등 가그 담반데 고르기자오 되는 그 로중단 비등 가그 담반디낭 하진 예리토와 나리 고르기 달리토와 닐란 토츠 타르트 템디 그 샤르감 부주 디나 카프토 데로중단 비등 가그 담반디낭 시토 유토파나 바긴 하진 티그든 치그드슴 니그슴 된 가탕 티그든 치그드슴 니그슴 된 티그든 치그드슴 니그 나흐슴 티그지 그렇게 마 카프리 코랄린 산다긴 건즘 바라 쳇통아 참마그 제적 카바라기요 조번한번이나 되는 글린슨 너그나가 고르기자원 오글랑 저땅이나 디트코 고르기라서가 니코니 잠주드가르 이득시스 마티비 이나 슈닝치 디스 담진 라티랑 그 잠바 소소가 나가는 게 있으시기 유일

0: 레이저링그 상관한지 렌즈 호마그는가 당하는 다신 호마드기는 세고는 그 극당부 니난데 다 응이저 그런 반드나 다신 고노가 도쪽즈가 니그 영랑랑 다신 고노고 고르면 이제 그 루조 그런 달라는 것이 바빠이 노라 영나 때 그 고름 냠냠 라스 관능 이테니 카다즈가 통통이 났더니 대랑 그린 센디는 아 역시 너성물 호친 게 달로 그 람짐 심직 다신 로마 도조도 지창라 도조 메산반 진드니가 단시다 등이 영안은 다신 로마즈긴 세고는 라신 딩이 타니 다심직 그 고름이 난자 카쇼이 난자 무기 이 난자 첼리 그 쇼이 난자 샤츰 그 고리 난자 디안치니 그 주 로그 삼본디 심직이 누구 지 고르그 디 로르치 그 고리 난자 각각 그 단도 소송이 타니 갑다리 오늘 단도 무그 지 심직 다신이 난자 어떤 다신 거 누구 로트고 남바조 그도랑은 그 냠뇽글아가니 잔저리 소나 영 저 로트고나 바존 선진아량 첼린더스타운 데미다 땅이 다람짐 심지글 함니인디 로중에난도 코는 다니 데지그토에난도 코는 너무 로트고나 뭐 보여지데 영 로트고나 바조게라 그도랑은 그 가티 단도 뭐 그 다이그성 릭바그 코르난다 카터 너무 그 첼린던 데미 송이 심지기 거나 쇼는 데지 냠적이 거기 돌능이 거기 공고 소촌이가 갑다에 거노 안다조랑 그 지금 년 때이다 잡직스가 요과리 해줘다 하진 그 같이 버려라 이나기치 너그 크지마 나는 다신 로마즈긴 세고는 크지마 크흐선바 니낭데기치 담바름 다신 거노가 소초즈가 니아양 다 그저랑 그지 마음 심지 그건다니 로종이 양난다 그 체리인데 땅 양난다 그 나니 지 샤츠 그 쇼건데 바빠이 셰땅 다 다치고네르 샤노 그 심지 그런 반디 토나 샤츠도 그 지 조인 조가 라는 그 체리인데 정와이 체리땅 제유 그 샤츠가 요과리인데 톤존데 조인 조가 디장근다 소소응이 탈라양 냠쪽으로 돌는 이거 사간다리고 있는 중에 텐다니 그지 렌슨지 마가는 하다 안다가 커지마 고트게 라티나님 바놈 게심지 다신 로마즈가 아니야 자리에 주일 야 조번 한번 야 다양 디투 그런 게 되는 거 렌슨 더그 참바 동소 숨기지 샬랑 그 참반데 영 레시 참에라 쉬니 그지 담친즈가 아니야 누구지 니 되는 거 참바 아니요 디 로딩단 비던 거그 참반이 나시 주일
1: 人民广播电台藏语卫星感谢主播的节目演播。东威海洋松节比是该我的人年人，初为卡多登登主节拍摄，人年腊节。参日个是该在日日腾威，我儿子当兵，初二是个大日子了。 차르가 글머리리 정비 조지캉비 능심전 지흐든 체당 쇼케트비 능초시가 다르글 짐보자 올로등 히비드가비 냥리히고 존심제 동다 좀크르제 타자리리 나르심제 능초등 적니 머리리 Lila Drukul of Zaisin, Simla, Dear Children. Nianji Bertambi, Galerkalajigi, Bisumbi, Jason Gangmansiga, Jan Baxi. Shubhaksarashiga, Риви Кавин Чертук, Зымдан Церви Пейджи. Дын Тирух Сарви Жанхчулх Сарба, Дын Цуах Сарви Гаянгубди Епчил.
2: Кевшайын цогу чеса.
3: Олуры гэр жиарцын нүмса.
2: Дэнсу жиар гэнпэмэр гуаса.
3: Хмондэн жиар лагарчий товса.
4: Олуры гэн дэнбэр дэнгэ.

0: 야 저거 저 데모이나
1: 데모
0: 데모 저거 되는 게 괜찮아 가지고 돈을 갔었어. 아, 도마를 러닝 옷 주든 어디 되나.
1: 나 경차 그 영화 컨트롤.
0: 아, 이 저거 컨트롤 되는 게 괜찮아 가지고 돈을 갔었어. 아, 저는 저와서 가능한 거부터 이제 오 체리진용 거.
1: 야.
0: 아, 원실 괜찮아 가지고 뇨.
1: 나는 어디가 신용하다. 던다 와 그저.
0: 누가 니엔 와크 마시가. 야, 안타니 저 저와서 가능한 거부터 이제 오 체리진이 저 도움 못 오케든 저거.
1: 야.
0: 아, 시캠이 나 그 캬탕 그 간탕 섬치 특당 문 카마 한탕 더 쳐드래. 시캠이 나 그 캬탕 간탕 섬치 특당 문 카마 한탕.
1: 마시가
0: 이야, 니나 가르콩에 있지나 우지가 찌르지
1: 가르콩
0: 찌르지 네, 사마시노 리야
1: 아?
0: 사마시노 시캠니 인가그 피아탕 진리 모 단자그는 오기 체리 손 가능하시고 노래라 깡탕 삼치 탁탕 지 소급 단 노래라
1: 삼치
0: 근데 어디 깡탕 삼치 탁탕 지노
1: 왜 깡탕 삼기
0: 삼기 오호호호 어떤 말이 이런 거 가마사나 이나
1: 야, 떡스야
0: 야, 드니 저 아니오 문용고.
1: 네.
0: 저 아니오 무 오늘 뒤친다 다도와 그 치더라. 나츠 뒤친다 다도와 그 치더라.
1: 오늘 뒤쳐도 삼부처 업질 뭐.
0: 삼부처 업질 드니. 나츠 뒤친.
1: 나츠데.
0: 올리.
1: 나츠
0: 뒤친 뭐. 아, 네 나츠 나우 치치거라.
1: 네.
0: 올리리. 저다는 나와 있는 거. 단지 장구 샤고리 저다 장구 또 샤근 거는 거. 야, 야, 아니, 저 선바모래라. 선바모, 롱오가 시사건거라. 아, 롱오가오시가.
1: 뭐가 나, 나, 지, 리, 다처럼.
0: 네, 리, 다처, 그, 시사.
1: 뭐,
0: 아니. 아, 년.
1: 뭐가 나, 나, 나,
0: 나, 나,
1: 나,
0: 나, 나, 나, 나, 나, 리
1: 리즈
0: 나스커리 리즈 나스커리 쳔 얘는 흥르크 쟈크트 초레라
1: 어레
0: 나리 야드니 저와 쳔바 모르타
1: 어레
0: 도부 리르 쳔긴 도부 컨럭
1: 리르 타 크레드메야
0: 나리 야디나 지 종카와 그 중디금 사나 쳔서 세거 아지 이제 손 야지 저지 좀 가와 그 체임령아 쳤어요 그
1: 아
0: 체임령아
1: 이제 좀 가와 저 로즈 똑바로 뭐
0: 아 로즈 똑바로 야 되게 총 총이 그냥 쳤어요 그
1: 총이 그냥
0: 맞아 이제 손드가 아지 좀 가와 그 총이 좀 차나 굉장히 영어색 그거
1: 오래
0: 아니 굉장히 영어색 야 아니 다 좋아 좋아 뭐래 저 저 아무도 꼭 같은 사람도 돈지 좋아진다고.
1: 야.
0: 아, 샤이즈가 섬그 고리 사고 그 뭐.
1: 우리
0: 샤이디 그 고리 흙지리 세나. 다즈는 말아로. 지둘아. 샤이즈가 섬그즈는 말고 샤이 차츠 그 고리 사고 그 뭐. 디나다 샤이리 그 고리 흙치그리 세이드나 고리 흙치그 소마 요고모 샤이 샤이리 그 고리 흙치그리 세이드나 고리 흙치그 소과 오동 샤이 흙치가 고리 니리 신드나 샤이 흙치가 고리 흙치그 만당 다 샤이 따라 고리 톡
1: 샤이 니리 세이드나
0: 샤이 흙치가 흙치그리 신드나 고리 흙치그 소마 오 샤이 흙치가 니리 신드나 샤이 흙치가 고리 흙치그 만당
1: Shay
0: 야 세치 같이 그리시나 돈 거리 흔히 속고 있던 놈 대단해
1: 사지
0: 레리 레리 신 돈은 같이 끌어 가면 돈 같이 끌어 가면 돈 아니 리신 돈아 같이 끈 당나 Яхик.
1: Тамахиг.
0: Махига. Я тебя тол нам мудго. На шейтази? Шейсам ракуривжа.
1: Шейсам ракуривжа ке тора.
0: А я ти тана нирешен на ток. Шейсам ракуривжена. Куривжока. Шейсамока. А нирешен на антан тожикмека.
1: Мекмек.
0: Оле.
1: Та таги махига.
0: ты мы хига заму заму дарыча я дана тоар гау мун дуго даньга титту танта шугжа цамжил гангара
1: югузо хасо нэвсэмрэм
0: а тэгэ цамжиурила
1: тугэн цамжиурум
0: оле цамжиу тэв жапурила шугжа цамжил ари я таг чирж гонот мы хига дань чуша котина
1: ориго
0: а шай гнира кори хсмрия
1: ор
0: рела Korek chigri shinna lukwaak chigo ka, niri shindana karzga, karzga mandanga, shay korisamo ka. Ngari. Ya chukpo kandrab kaar, ta chiga kheti chi chadgi zhugwa ro? Shaitan na re?
1: Kheti shay lomma.
0: Oto shaitan na, ta chi maakhi nar, sama si nur, ta maakhi. Oto cho shar gang samba kubri go, ta ganda maakhi zga.
1: Oh ya ya.
0: Ya, na jima kumba yo chi zga yang. Лен цинг нэг ашиг дуко.
1: О я я.
0: Я нэг демо жах дилэг.
1: Я демо.
0: Рэ топна батаян ти цукэнг гэ тэнг лен цин даян тон цам дэн ни жгэн та лен цин ди цом жгэн гэн кэрва. Лар жа жа хи. Таркл ва тамжин цу чичв таркл ва. Гэн чэг цэран дэн сон мэрин чинь.

0: 阿克杰主席习近平个今年按年个是主，某某从康杰米从亲的项目人在各地呢，虽然也真正阿克杰深圳呢，亚历克桑达尔武器旗让吉拉杰顿参政时不是搞事情。 南地国民同情的电视的美女个年纪的主席习近平个家母彭丽云呢，搞事人在过去。武器集团的中国人参政培训课啦，深圳家家母等总理院把党部等农事部个部长跟几个畜生课程看，总理院把等环保部个部长跟几个畜生课程看所有。 中共中央常委会议员、中央社团协委员团跟荣治部坑个主任王毅在过去个。
1: 아마홍으로치에 이렇게 종사를 약금이 이제 열어줘봐리. 우치지가 시진핑 그 배부르고 종기 멍멍 장주를 막 그 잡정을 그라 아직 시문은. 약금이 이제 소원진 아직 시부 따고를 배우니 잡정을 그 막을 그 남지 이제 아르스터를 아직 시문은. 우치지가 시진핑 그 단시 따라 랑길라 야둔 참전자.

0: 리콩이야 제가 다 던지게 고친 되죠. 다 그쪽 리콩디야 아마 강나 좋고. 다 그게인데 다 회난지나 리카 와즈 손 리카즈 리 디니 쿠니 지던 담아지나요. 뭐 주스건다 저 리콩이야 제나 좋지. 어 당의 중대 어떤 뭐 죽은 던지게 고쳐요. 리콩디 이 잼바그 리콩이 참모즈야 닐라카니 자튼 참모즈고니. 잼바그 때 먹히는 거 주디야 나터니 시세니용 위용 당의 주 제스티가 리콘데 요노데 리용 당의 주 제스티가 단디 안진데 드리 군 도무스 기진세 지디리 네글라카니 치즈고 당의 주 리콘데 샤사자 치오노츠 다 리콘 창마 당의 주 공호 종진진나 다 다성이 야란 된디 군디 리카 돈도 강마 강아트다 당의 주 리콘티 강위 당나 총지 리용 당다 그 출라나 시기데다 다 다성이 돈도근디 야스요 군디 디 그쪽은 네 차가 자체나 주고 그쪽을 네가 다지 되게 특가 조건 딜라가니 다 지금 스친다 뭐 대셔리 되던다 돈도디 단단 된다 무시 다 하천이가 도수 땅에 딜라가니 돈도디 욕과의 지가 용주 되게 쓰고 아시
1: 자첨 희피야
2: 진터 지주 첨진주의 나간 냄주시 경우나 멍속의 냠주고사 긍덕지 요니는 영나 초요 루마가 샤비 냠용데가 제둠촌니 멍초라 신도 누가 가차 긍덕지오니나 디슈니 카다리시나
0: 데나당 거충된 던득이 용나다 치즈리즈나다 롱도 멍초 강망즈근데 용나리 용나 던득시나다 치즈린다 하츠니가 부치 다 걸렌지나 시체 골무치 당다마 자자니가 더군다마 다소도 리카기 골무 마시나 데게 군다마 데나다 부치 다 장르스터게 지웨킬 동어스터 지기 츠카나무 도고 데나다 덴드기구나다 데니엔 조코너리 데 단 덴드기 이기 블로나 다치니기 다 하츠니기 불라랑기 다 니엔 조코너리 데한 신문이 온던 덴드기 고온도 돈던디 특적이 온던 돈도 손도 남바글로 손나 데 라가니 양산이 말이 카랑글라 산이 말이 강라 산이 말이 데한체디 다 데시니 당 수제고노 당연기 리천데 질리디 당다 런도몬 츠고다 치즈 다 년 조사즈 치즈오키즈나다 고르무치나 축기 리카스나 축기 자정니 그버나 축기 하하치나 축기 제 총즈 제나 축기 다도무 요나다 치즈나다 이기 다는 게 자득즈 르주 다 망아즈데 요나다 아주 요런 동안 속 치즈리즈나다 그치니 이기 머신다마 다 그인 디 머신다마 게 머신다마 되나 총 말이 다응이 망우데 요나다 안다르게 요나 치즈나다 자 청글라카니 이기 마히나 총제나 초야 이기 마히나 거름치나 초야 띠오는 말이 딜라가다 치즈나다 이기 초르는 게 깨때 마히나 손다 이기 히니즈라스 뭐 자득은 저주 사우은 저주 원래 거름치나 거름 쳔무즈 지저고노 니카즈 리기 손나 거름 쳔무즈 쳔이노 총즈제나 거름 가정 쳔무즈노 딜라가니 사라가라 지 다주다 손나다 던디기나 초고 야라 지가 뜨게 손나 초고 다른 거 자카 딜라카니 요너리 텐션에 문이 다치 응녀 정상이야 응녀 하치긴이야 도무스기 응어티 데트가지 차니 손도 돈도디 남바스기로 소이 야라트꾸니 도무스나 자카나라는 거 말이 다 니케 데와나나 다요 도모 요과 요과 응고는 말이 다 죽은다 못 도무스디야
2: 그지 과든지 그지 닌크나 바 본이 초초 이거 랑 중클 첨진 주가 멍멍 담지 바 Рэндэн ягэ пшэпа нэнгэнтэ. Адомби гюхэ сэнзамзэ пшэта. Пчигни мохира ханьэнэн гвара гомук чигуну. Нини зацэн торгуну. Дихэнчэ гэдарун. Лихкава гэ сунэ лихка ли царнэгу чигни гому лэнтэкумэну. Дмо домби на гэ сэнзамзэ шэта. Дэна дэ цу азу рэнгжу мэнцугэ нямжу гуса гэнтэгэ ёгэзна. Чунхуа мэмэ чэнтэн ягэбгэ чанчэм хийсян дишуа. Лобчунзга газгичо шагпарта амангтул хэнгэн дишуга нямжуг шэгюнд хачин качэгэ та чэмнэ гэндэнтэ мэсхман жани нимнуг дэдгунда бижэр зунг датэнгэ ачи амангтул хэнгэ жа дэни зацэн торгуну гэдэ лихказ лидэна дэ гумх тэгуну янчи мэни гэ дэндгэри томэр жугпура зэн савара гумх чигуннэ хцо дэ варна абдэнгэн гэ икэ югмэ гэдэ ян саузэн чугуг дэ хэнчэгэ чи гомут харахчинууинэ адиг црашинуудын сасадгдгийг үг дарун димэцл диг кепуддгуудра соушэгүг ди хэнчинида кэг дицэл дицэддгууд намзга гомут шаар тэнгүнинэ лусэмна лусэмгэнэ лонигнана нигнадын хачин кичэг режгуна бади хэнчини затургэшгүнэ наян томр чиня дихчиг лагабжгийг тэнтэнчиг тхүни

0: 야톡부남바 다르타체체 녜름든존선반데 완능친제포냐게 타통낸체긴 디나 참드니 로슬 등 천리촌이게 스텐딜 세르군고 동네즈긴 르치야고디욜 디나 톡부남바게 로슬 등 천리촌이게 스텐딜 세르군고 동네인데 판산할르치커삼나 나츠 타통킨게 카버릉정 특급된치 드슴니게 센드나르가탕 특급된치 드슴니게 센든치 특급된치 드슴니게 르가슴 특급글음데 카버용버 르가세시 웨이톡부초디모
1: Hello.
0: Hey, how are you?
1: Oh, how are you?
0: Google, Tina, Tupuga, Tamdeni Kodio Nulchi, Losel, Tang Chinese, when you go Stangel, Sergunugo Donende, Sizgam Hundangel Chikarji.
1: Oh, Tachi, checking Gongondaba, the Sonam, the Chintagoti, Terra Romara, Tagati, Tatoma, Tagati, the Chintagoti, Terra, Chintago, Terra Trashi, the Chi, Never Jackie Sushi. Tali shi mana yung hanan tamda kalin dare.
0: Kwatin chi?
1: Tagandi chi daga shi jizga di machakaya koko torgong machakaya.
0: Kana machakaya?
1: Vera chak machakaya torgong yung koko tigidara chak jimakaya gara.
0: Chiu sachakin gaya?
1: Nga zonga tiga yara nga zonga yara koni nyaka tamay kusa.

야 야도분아바디나 참드니 고디오누 럭치 알마 메뚜께 아궁아 앙은 예진 노르 레서르구누가 망렌데긴 슈니 참이야 망렌데 냠사제주고

0: ちょっと。ちょっと。おやる。ペ。倒着らペ。お、単純そうなら。単純そうなら。こっちめか。こっちめかすれ。おれ、ちょめかすれ。おれ、ちょめかすれ。ちょ、ご心なとんとかじゃとなだ。ちょよんまれ。おれ、あくでほん。ちょあるそう。おやや。ちょあるそう。ちんそう。たねぶれちょほちゃんじゅもご。
1: 유네돌아아마리칼리로시아마나호짱요무고도친도도치네아마가적게야마치오노천이가너라천이가나제쿠진다즈라도엔도다고송도나당이치제고네나노공선다즈그나마게응어샘다와크디싱마마토크유네달리리칼리로이나라카소텀나라당우자코까만펜스치라요크모아마치요노마레아크소베가티진샤이근디노
2: 아까
1: 그니까 나제 쿠지 메라 치릉이다 떠나다 니엔 간스 메크야
2: 아 된거 된거 티세노 엄마 된거 돈도 쳐주 나라 수저라 아 대모 정말 요고 뭐 다튼 거 돈도 내용 수저 소비트나 다시 메타노들 다 어쨌든 샘크지 고드메라
1: 원래 아마 체트라 수저 소비가 노래자 어초 대위나 삼종 전차저에 소마 마스 법체나기 좋게지 당즈 소영가 나도 연타까지 당즈 다른 코랑 땅에 노래진 소마치가 아가타가 고모통 썼음게 있는 거고 아데 수지가 너무 되서 통 거지 어제 카드에 남았는데 그냥네
2: 다른 티체니 수지 소비가 마초 대위 철고 랑스무 아마진 지그치게 나든 터그제 밤 앞서 디진터가 되면 용아 없어 땅 대땅이 상론 저기지나 다른 팀세 얼굴이 쇼리 리카 소망아 사이대더니 나초 시근적 글람도 쇼퍼 아레와라 이치지 강가지 보느라 다른 근데 총알 응외체나 나초 뒤 총알도 아레군 코나 치 말하는 거 있잖아 다우다 수지가 흔히 치자 접든 쪽이 아레군 남이니 총알한테 막 안 고터 드라마 따따 토고지 보는 동안들
1: 댕그 댕그 이런가 시니까 데이트 삼주 마스너
2: 안 듣어 다른 것들 되는 말에 다 먼저물 나초디 잘 먹을 때 총알아라 이거 중재를 해줄 이거 노를 강이 아직 쇼다 아직 멍 초용고 아 다음 길도 그 제상 조절이야
1: 아 산을 아 잘 먹을 때 총알아 또 다 엄마 지착이야 아마 나 다시 전화 전부지 여가
3: 샤유 샤캐
4: 단지도 어젠던데 스티포디 가니타 코스튬메케야
1: 다샤스
2: 다샤스
4: 다샤스
1: 아젠지도
4: 다타 리즈 온도가 시토마즈가 좀메케 시토로 손도가 저스티나 소
0: ぞくんがなく、じくそまんじくなり。なんとがのんじさめら。さわちんうたこた、しとんがけるそうなら。だた、なてほじょら、ラグルン、サムロ、にゃんにょんがまんどんのが、ふしゃんちゃりや。あれれれ。たんれさっぺしょか、ラクツラりにひしゃじょな。たぞなとんくまくならんが、たかちょたんなりや。でんが。いやいや、でんがも。あじゃかかまんぱんすちら。
4: 수제소비가과정원에
1: 탕랑알한테스나
2: 갑자기
3: 딜러

0: 야능니비년큰족보남바
1: 체릉

야, 저들 신담쟁은 형님이 나중 지적서 제초청마 대모였나? 조시담비 흔들어 몬다근 제크크 전이 다양한 조청마 나서 탐문화공로의 기적을 제라 청청 때 전문 오스클라 롱천지 최대철 나중 지적남라 거득시비 나중 시비르가슬 다통 린스능 일한던 점성 나이나 린스는 돈좀봐 아시노르 서인

야나 총 조보서 디나 대릉 그 니만데 인지나 자 다비니 모레라 자 다비니 몬데 나 총시비 르가츠 렌슨데 타통시에크니 모레 디나 렌슨데 그 년큰 조보뇽아 마뇽아즈가 전용지나 데른 그 다통 렌슨데그나 아치 노르서그 이런 조보 총총서 능든 쳐서 자득시요니 난도리 레르시에요 레 아치그 당잠나 조보 총총 마하즈그 레르시요지레 팀스크 데른지나 나 총시베르가 렌슨데 다통시에크 니무이노 히다 당이 조보 총총 마하즈 데른 다통거스클라 마시기죠잉 자득시요나라 트트히요제마라 야나 총 조보서 데나 데른그 자 다빈잉그 나 총시비가슬 타통 렌슨데그능아 아직은 하르신데 조보 총총서라 조기 드긴지르그 참바등 흐슬비 흐지라그 참바 르그비 가르쿵그 참바지 참바 총옥슨 고르시요라 데른그 조기 드긴지르그 참바 총옥슨데그능아 아다 롭드고 판초 치케 랑노게 스타트코 동는세니 동는즈간 헤모즈 조포 총총치 헨마 거득시율 참바가 니완지나 스피 스테라게 참바리 데릉게 슬피 스테라게 참반데그나 총능샹친 탕어 거바게 롭타 총정게 사스틀 징굴은 잔들 체모 스캅 제트비 참마 사스틀은 잔들체 아니 촌 도디 흐당 텔리 샤르가 토킹게 촐로르랑 총클 신케 좀머르 자드 롭총게 롭총가게 영 코촌 잔들하식 노게 니츠자 영나 잔들게 트니 다른게 잠치 쳇스기 요니나 영나 제트른 잔들게 트니 아 제카릉 노게 니츠즈간 도디즈 응 오토샤지레

0: 샵쪽 알아래래
1: 짠 깨긴 빠진 알아래
0: 난 허위 텐텐 알아래래
1: 족보 천사처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징제저 삼플시니 알아가가 짠데저 센저러월 가스셔
2: 야 나총 조보초 디나 다스타잉 어초 데릉게 나총 시비르가 칠 타통 린슨데게 참바 땅부 조키 징저르가 나시 조열 공내 아친 오슐 시슨 바터 데릉게 조키 징저르가 참바 청온데게 나 토머 조보 총총남게 헬마 고직 시요노 인지나 포리지마 총총 펀스고 시끌렁노게 스타트코 동는스니 동는 헤모시 고직 시요다지당아 야, 데나 주보 총총치 스타트크 동는 셀고노가 동는데 년 안녕즈 나츠 정말 냠게 런용 당식이야.

0: 야, 되나 참더니 나초 스마그 냠게 나초 고속거리가 엄청 클 아마친은 좀 지금 보면 최근 그 소득 청춘 거스급시에 노게 담회 냠다 신년
1: 이상제비고척당침당남바다똥소척총총초참마나조데랑닐챵칭진자그치남바다훈가고척시요치착거특당템불문든시야다가이미지초거땀즈셔야어이기척초거카즈크라땀랑게히누랑게집절라람랑게히누랑게치그래라고제몽중다후출라마오모연주후출란즈나
2: 야当我好几次跟家母姑娘是不是吃个妈妈等着人呢大的克拉玛啥的都讲个什么瓜子但娘我娘个总应的蹲上了几天呢大母亲想那么残忍但母亲真亲家的呀大的看你用啊大怒总了火了盘母我突然得子有然后呢穷子有马上说你冷得也怒马上说你傻得也怒哈他才有怒你个你念也怒真亲就给给人给给起来瓜真亲什么

야, 대통니 다 니스튼가 워트즈가 밤을 지르위 제철천나 남진가 소유천니 다 초롱니 영 그때 초아디 얼룩닌식인 비 흥따당나 당닌 긍다식 잡게요 파마는 시바그 리스고 징킨노 그쨍그 시프르촌나 파마가 과트는 르르블리 흥토싱 잠초리 흐뜽사바 진중츠는 남카리 잉흥 자통신 문타절 콩나미는 시비 정위디제 기권큰땅 흐토비디제 시테르큰 나위디제 판테르킨비 오마 과트는 쇼지말랑 젠체 세디신 파르브샤나 간남글흥 마르브샤나 상글와소 끙라끙츠므게 담질 망아즈요노 니 셸머고 청마게 히슬능진데 디디릉 청마 마티 지그튼제 디릅사르비 핀지르급지 니흐비딘들 파마는 혼치제 치흐나끼 꽁큰땅 흐뚜구나 흐시테르큰 코나잠치 갈라쥬 저는 아미 흐테치흐땅 쭈구니 응응그 아양타 토마 쯔그티니송 찰슨비 머베임비 시프르 흐삼루그 쯔시테르킨팅 마웅비 푼든제 아말름쯔킨 쯔질제 카슈흐톤킨팅 아레와그 슈흐츨라지선지킨 소레 파마느 시바그 치 토미 게르긴인서 데나 파마그 치토미 아게르근디 진다식 인기지리 데는 시프르 하차싱 형니 지큰식인바 코트인지리라 초이촌니 파마는 시바그 치좀비 족보 인기시 데나 초이촌드 족보 정오 데는 진짜식 인절일 데나 니퍼드 시바데라 일튼등 흐즈크르샤킨제 족보식 인절일라 파마는 초이초드 시바게 스타토바인스 데나 스타트업아 데이 간츠네 진다식 인저릴 데나 시프른 게송세큰땅 시충 언능큰시 인저릴라 디마츠케 파마네 초이초드 존드 쉬었음게 시바게 무회 따와시 인스 데나 시바게 무회 따와시 때 저르기나 파마디 멋진 자식 인기절일 데나 머신 다들 정와 트질 월린잠바 얼르 얼글리 니르바시긴바 코트헨절일 초이초드 나초 파마나는 시바그 아르긴도 스콩킹게 마시인기스르 데나 시피 아르긴도 스콩킹게 마티 지스타와시인저릴 데나 시바그 초아등 토브중게 철 찬노게 아르니스고 콘든샤킨시 니퍼다인저릴 이나영 아르겐틴 공킹게 머디 니퍼드 그남슐 젠식 등 히르브 젠식인 인기지레라 나치 시바게 젠들 청미 아르겐들 스콩지즈나 스카모즈인 니마세크 흐퍼드 아릉게 시바드

0: 西巴松就写不了，我从个就写进去了。
1: 中午我们能陪你太早出班，这不能留在亚东娘们的地，西巴太可等，西巴西中西巴莫给了写了。
0: 西巴松就写不了，长马月笔，这是给俺拉你去写的。
2: 야나총두부서디나다스타잉디른그나총스피드가츠린슨드지그저디츠망아즈메컨지트릉아치초로르그릉총클트가즈청머머르그자드포총그포브저총총니그센노그피아르궁센니브제크즈가냐나타영판스나데문적주엘
3: 야체랑초데무이나
4: 아데무인데무인초데무이나
3: 나데무이나데무이이와이런상구마트가
4: 마트타마트타
3: 치트나가제시소요
4: 초드니약간응이식다고초도와그제시소메가초도마거든든다못드려무
3: 알아치시무게시들랑아제제지게사소고
4: 초제시소메가초도마거든
3: 아제시소나쳐라
4: 야뜻쳐드가
3: 니사고노사마라치사고노사마다지근말이
4: 야알아디나치사고노사마도고쳐드
3: 니사고노사마친본줘
4: 니너기점다마다탐바인치다치사고노
3: 다말이
4: 다만나다허상이마라고리식마인줄바
3: 디라말이
4: 아디나타무히가라디나치사고는사마도꾸쳐드게
3: 니사고는다르궁아무니
4: 아르궁아아디나치약침성그소아샤그리
3: 다니약침성그소아샤드말이다타나아랑기샤라야누군디오리
4: 아초롱기샤라야누군디오다디나치고송은고르무테이사제타이다사카
3: 니다침그노잘그얀저만저야춘데케메가타고송은니디칼레춘도쳐
4: 야따라댕가라디나치소치타초송고아제쟁고토쇼칸거니처루니
3: 다땡거쳐서쳐도쳐느리
4: 럽트너니언더럽트나서럽좀마이샤트나시톤로고고아치다누르크
3: 아진지고고알고마이코나럽트나서샤트나르고시사가로기트가나고
4: 야크리티니크리티니야라티나치고아트쇼코니체로니
3: 다땡거쳐서쳐도쳐느리
4: 덴트너니체로니손덴트나다쇼고아테나타메파
3: 다땡거쳐워이거기마니
4: 아워이거긴거신니쇼워이거긴쇼고아테키쇼고라라쇼워이거긴다찬나나거긴다쇼트모드기다쇼트모럽쳇기고다운도티토와시카네고아테
3: 다다우왜그긴채는말이다야이게긴이원저르게긴이원다마느리
4: 야저고망가야다수게긴데수다천난다다다그레
3: 티시에골니나는타르지카라야그긴이원야고왔간도무스무트그니
4: 아야그긴고왔간도무스그신다너
3: 다온저르게긴이야고왔간도무스테기
4: 아저르긴가고왔도무스신다너
3: 다왜가그다고민지메키야다가망아츠냐르그
4: 아하우알림보추샤랑오마치토코추롭트나용데게뇨마톤투비데니데치티가카마고아뜨드글롱이소나추유가아빠마니게레초레드
3: 토시고니마이와소나카르깅긴가디와스티티아가니블라우춘다챤즈가치독잡도노
4: 알
3: 타오아미야안고얼뜨가춘다챤즈가센독스도
4: 오오추드곤요톤즈글림보
3: 타온터터코리마타온자미고드마니니리
4: 아아다추샤랑오마치토고가림보чу черан дод гобра чу тама чожнили апа амани ньори тар колох чик кызды сишин буд гона чукана ги ки ипад гона чокон гыжы гыт ди я та чура яра лах чикна я чу роптан дмуд гача чер апа амани ньоды мырджи го
3: та чама та мунган гыш апчти на абжиди та гергинда хама
2: я на чун тбо со ди цо чиган ги ян терин ге на чун спер га цил та тун лен сын наш тун цим дан инжи го лен сын дэг зум чиг ба дан дон сын ба нур цо дан зум чин ган кра ла жа та хи штаклва тамжин цодан сечип таклва зонмарын чиндан гандык терингнийн тэнг жимиленсэн нгацо янгчэр чайон тадэмуши
4: тачо зэкэтхони дуч эсэфонд мхиграчо
5: таны бижин чи дицл жовжил хин
1: арнийн туин чих там я гэнжүнс чандын акиш гола хсэрсэм ни
6: གང ཅུང སེར སམ སྟེད ཅན ཉན ཁན ཅུང ནམ པ ཆེན ནམ པ དེ མོ ཡིན ང ལེན ཚན དེ དོན ཅན པ རིག ཅན ཅོ མ ཡིན
7: དེ མོ ཅུང ནམ པ ང ལེན ཚན དེ དོན ཅན པ ཚན ཀུན ཅ ཡིན
6: ད ད ཆེན ནམ པའི ཉན ལམ དེ ཅོ ཅན པ ན ན ཚོ ནུ ཡང ཅུ ཉན ཅན ཁང ཨོ རག ལ ལུང ཅན ཅ གང ཅུང སེར སམ ལེན ཚན ཡིན ཐང དེ ལེན ཚན ནང དེ ཟོམ རིག པའི ཆེན ནམ ལ ཞི ཅིན ཕིང གི རྒྱལ སལ ཅུང ལུ སྐོར ལུང བ དང མི ཚེ ཏམ ལ ཁོའི སུང ཅུབ དང ནུ ཅི དོ ཉིམ ཤི པའི ཚན པང གོ ཅིག ཤོ པའི ནམ པ ཚེ ཤིབ དུ སན པར གབ སུ ཤ
8: ཞི ཅིན ཕིང གི རྒྱལ སྲིད སྲུང ལུགས སྐོར གླང བ
7: 냥크나바 통디 제스르 종리 고르랑와시비 잠비낭데 시진핑거 제스르 종리 고르랑와 불당비 크거거바디 종기 펀드나 원지르시바디 종기 멍멍잠 마슬 잠능 멍멍라잉 판디 튼트시바디 동지인
6: 중화 머리기지 가디안 냠스닝흥 냠을랑스도비제디 디남양 덤바 정고설른 신츠므지그뇽메 중화 머리기자들 라푸치 용비 종기 펀드 원지르시바나 니르브니 종가 중화 머리기자릉니 니그빈덤바인 로지제 디급 서비스는데 중국 펀딩 경우는 야크브 도움주로 나통지바 등 머리가 다르지 채와 머멍아 대실 담바지인 나춤 바트비제 먹음분나 니통 녀흘로를 세우디 옛능 돈질런 통 돈부르 등 중치르 등 중습 중미 머리 찬님 용법데 니통 질로리 아다바지가 파르노 용을 시데 수고 용님 존정 지속 전타바샤제 등 디름디 디틀라 세우디 돈주르 아망수 희홀라 심튼의 지든지 지속능력제 등립전제 야크브 전타바시대 중화 머리가 잘들 라부치 용위 중기 펑든 원지르 샤제대인
7: 중기 펑든 원지르 샤기나 네버르다 중기 차치단비 전속능력제 롤름 인충시기 나수 롤름디 등도 롱우 섬질학 교류 바등 대는 중기 야크브제 니틀 등 텐라 머멍조식 등 야크브 돈주르 기프르시비 롤름식인 바 로르지리 랭흥숑요비 나체 로튼 젊이지 롤름데 데데 타르마트가 왔다 조지인 중기 펑드는 원지르시기나 니버드 중기 냥스도부 달플 동기 제치랑리가 쇼흥데 제르비 머르기제 냥스도부당 제르치 사르툴 쇼흥데 제르비 디르브제 냥스도부제데 머르기용제 로스도부당 냥리 나클샤지인
6: 중국 펑드는 원지르시기나 니버드 중국도 흑지글시기 동실레 제풍당 니드브 제터임비 나치 멤버 동시르 제슴제 중국위 로티 등 도브히 쇼바당 머르니 머르바르제 중국위 소미름 바춘라테니 나추 야크븐 지텐 예부셰바당 나추 머르 공플레 예부당데인 중국 펀딩 원지르셰기나 니버르다 쇼비 공페제 졸름데 쇼이제 진충셰기 나치 디등아 남바간다 쇼비 공페제 졸름토 쇼제당 디등아 남바간다 니푼 냠키 곤질젠제 답지 럭드시데 중국 랑니티 공플 도니르 샤디 마슬 잠릉라 크르빈 간츠당 블기비 르기티정 지친 잠바당 중국 멍멍라 판디 쩐게 마슬 잠릉 멍멍라야 판디 쩐게인 중국 펀데 원지르 셰바디 잠릉라 쩐바나 셔디 임발리 성차 마임바당 고르급 임발리 지그닌 마인
7: 중국 당 라등 아르니와른 타이위 잠치 젤리오메자 나치 셈나 찌글라 찌글린 나치 레신나 소진진 자시 사모당 개판제 레트가 임버마슬 나초 청미 마운 등정라 타몽토와 레니가 제방인 니위로키낭 라등 아르등 자리베클제 야크브크기 냠디지랑 투바랑플시디 공터브사르와 지르니 오파리 라등 아르등 자리베키제 야크브크가 타몽 초디 즈바디 라등 아리 허스튼기 라등 아리 랑진 링게제 몬신바나비 빌비 튼들라 로리다 타몽더 공플레 용지 펜든 용선 총요바리 중국 라등 아르등 자리베키제 야크브크등 튼들 담부등 판츠냐 줄 타멀은 양리 지시디 다르지 펀츠고 용위 덴바중으로 교비 도얼름 등더 라가등 데니 덴더 견들요
6: 냥클한지 공등년반은 시진핑거제스라종리고르롱와불당비크거거바디 중국펀등원지르시바디 중국멍멍쯤마슬 잠릉멍멍라잉 반디전투시바디인 슈니남바지 총천시그등랭흘라년지 마지담릉시비 잔비능시주의
8: 아라 렌체
9: 아마카도 리리모
8: अरे को ट्रांसो मानखने वाले खतो का थन रहता ना थकर तो योरा मासो छे का साखा ना वयो या
9: अमा अमा ता सो सो सो ओले चो रे को ट्रांसो मानखना त जे ने को या ता छमास गिया
8: ओ हरेब को ट्रांसो मानका ता सागजी चगेरा दव न ता मर गन को निगरा तेच सुंग त चिख चिज गरा ता या न गमो सुंग दखते ना केनी अदिक चिज जो नो चो मक्सा से के चोच
10: छे तेरा ता मर के खरमो थेमकेनी मारम बाप त मोरक
9: अमा अमा अमा देंगी ए जे आनी के ना मुजु चिरा सुंग जो
8: मर्गे अनिगा यख छमोज गंदगता नि खिनता
9: 망에 무마지네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지 치지다나다 다르츠칼로 송누리야 아까
11: 오이
9: 나 맹크드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모 지나 리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론 사자기 때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11: 저 그거 알아 난 골로 걸어 난 나쪽으로는 계속 화론 거라고 초로 거라고 장송 마이크니다 상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적고야 만진다 까지 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때네 된톡 찍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 스톤스가라 쿠마르고타야
9: 아마 다 쳐숨기 당 니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신 주구지리데
11: 야다 춘 조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라 팀메트미 오크
9: 아마 다마즈모 니리
11: 망고모
9: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11: 어떻다래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9: 어
11: 젤든 거트
9: 어
11: 든든 허데야
5: 강르 콰크 나나 장송만듬 린즈르 바그널 숑나 장송만듬 장즈 용캄 트나 장송만

오싱알아 아영 일린고 온다 소영가 안다 군마 온다 봉우 허랑 예

온다 도양 또 안다 지기라

0: 哦,阿哥,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瞧 Dizga nga das go tita chora nas ke yan zu ge zola.
1: Ya ge, ta chu mang gu go, na sa ti.
0: Ya.
1: O la xi de sa ge. Ya a ge, chu mang gu, mang gu. O la ta ta ta ka do ko. Ya ngi leng go mang gu go.
0: Chu chi ge do ko.
1: Ya, chu zu de.
0: Chan ko la, chi ge zu ta ta.
1: Chu to mo xiu ma zu go na, ta wa.
0: Shi ge si na ma de si na, ce ge si ni.
1: O, re re, ce ge si ni, ce ge si ni. Ya ge, ta mang gu go. O la, na sa ti. Olay, re re re.
0: Aya, chuzga ezga doko.
1: Ya, yung chuzga.
0: Lama nar yuk nalik sungay khamikra. Ya, tayin.
1: Ya, ke, ta chu mangu go. Olay, ya, aga chi nga sati. Olay, ta mangu mangu. Ya, tari, tari doko. Ya, chu yung chuzga.
0: Ma chu lukka hualen ki kuter gochi yung.
1: Ya, de chuzga gochi yung.
0: Maria, tin chalazu ta pozga kaana. Чинэ тоган деги кор кинди корна нахс өчлөй юм.
1: Я та чуго чи чуза маши. Танаса корадо а. Насати? Ой. Оле, шиграга мангу. Я чи ани с.
0: Уу, я тэр.
1: А гэ чо чуза мазон та. Джуко капусга марга хнёзга тенчин дамазом дмену.
0: Чуз гхнён ёон диг ша чи нур зуг ге ма хвале чи кукасуа.
1: Чэй.
0: Minita, nganda ta nye ling ni yin na. Hwa epsin zi ling ju son numra meya. Hau na hau di shimu hwa lechi ku kasi mo tukho.
1: Maria, ke chi ngu shi ji ka mandu nda gan na Maria.
0: Yin na?
1: Hwa lechi ku olu ku onda jam na hwa jie san jo nir zi no?
0: O, ta ta mo zi yin na sha ga ka ngantar ta chi kal ma nying. Ta kasi na chura kiri ta ngara hwa ling ju son numra meya.
1: Tere, ya.
0: Aw, lama chana na lo ochin zi wun na. Shire kor gung mo suk chung ta ka na ta nda mo zi kar jie ochi na. Ke maran chaba ko jota chapre o chiri ya.
1: Tere ya, aga. Da khwale chi ko mne jen ba ku sa na mar.
0: A yin jere yin jere ta mna din jo qar ji chin zi ar go shi chin me la kar si ta ngi jro ni.
1: Tere.
0: Kar ra shi mo ta ma ga ta chin dig me pa.
1: Un tin chi ko na mar. Aga oni or ke la.
0: Ya or ke la.
1: Ya chi sa ta ni su ko.
0: Ya.
1: Ole. Ya aga. Chu mang gu go. Ole shi ga sa ga. Ya mang gu. Ta ngi len go ko. Chi.
0: Chu chi do ko.
1: Ya chi su de.
0: Nga shai kizg yo ka.
1: Ya, chi ho zha.
0: Yo ka.
1: Yo ka ya.
0: Damo che che zg.
1: Damo che che o dugo?
0: Damo che che o damo zhiv zhi mo.
1: Ayo, aga chi sao ke chi ho zha. Damo che che o damo zhiv zhi ma dugo?
0: Chi nga nyong chi ma dung go.
1: Aga sim demu ki. Ni cho nyong chi dung ji do zhi. Chi nga so la dung ra chi wa.
0: Cho sa dung yi ta nga rang dik sa yo na ma zhi ra. Ni hua zga, ndamu che che ga, ndamu zhiv zhima. Ka rira, o ka na vjari zhigo no ka muzga le na dokira.
1: O, chi she go no ka ni.
0: O le, ka nga dan dan zhokwar ga puzga, o lang na chigo na er.
1: Le chigo, tang song zor gor mo tang na, hua da chiga lang na chigo na.
0: A denga, tere ha nilga yoke. Shimo chi nga shiar tong zhigo mando cha, nga tang song ga ndamu dek chigar ga no ta.
1: Ты шага му, ты гану ра самбар гонтана йогу нор тэгзыр мага.
0: Та самбар гонтана да тара чин джонан мэн хау, нанданда аргини мэнэзга тангарв чанган дамун дэр гану арвар гатан дар. Тангангаз у чонри аргини я джун до чонр джун су йон мар. Джун сазга уйки нанга та, нава нэ мэр гирье.
1: Аргини джун сата лэу, чё гон бна суи чава чина чху.
0: Оли чава йо чина, ргэвши зур газг нян мар ра. Yirdungari khinergi ogazgi mo kotri mere.
1: Tudurira. Tonson argni me na ta gani me no damuri aga.
0: Ngomar ha. Nandanda gani me ni sugzig tung chira yong ni gani ga ta na. Adi chezo gani ge onar ka shamjini.
1: Ya ka ta to mo to ge cheji. Che she ko no ta chi hua che che o to lenji ma.
0: A lenji no ta ko to ge inda. Kare da to mo chi ga agor mo ta gon.
1: To mo chi ga agor mo jara ni kha.
0: Anam gin. Тарас гызара абдынари.
1: Як, ни чунгу ойгуна мар, цугу орын гетти.
0: Ре, чинган гута ойгуна мар, карра.
1: Ака, кай, чу тамо тхаразгни 中秋郎就了干部子了我买了我买了呀弟兄哥当个秋哥么家坦白了的嗯挂真气哦阿哥哥么你和坦白秋看我的宁哥呀呀呀呀呀什么当你说今天看我打门狗
0: 나라 개천증 문제고 나 속통가리 요. 아, 네. 나는 좀 자라니까 담바테라던 다치긴 알래 주셔.
1: 야, 야, 다들 아가. 간에 속.
0: 야.
1: 어, 아가. 주샤 토코 가르고 또 치즈라.
0: 덴뜨그리야. 아주 니라다 엄마나 밤에 함이던 에르데와잖아 왔으나다. 뜨근다 저거는.
1: 네, 뜨르.
0: 사실 매까봐.
1: 또다 그래 역동지 매거라. 대고 바느라.
0: 고파 고파 고파라 속과 처지가 미티 고가 당고
1: 듣고도 나 죽느라
0: 죽는다 말이라 무척 세르고 너리다 노마 덴즈기 화즈랑나 대입신즈기 말이 고가 당아 화롱이 참는지니 거의 교부가로 되자라
1: 또래 어 뜻어져서 야그 야 다코
0: 야 다래
1: 아 다래 야그 당아 사티고
0: 나
1: 망고 아 야 어 시그사고 망고 망고 야 지 아니 승 야, 그 다른 차선.
0: 차선이.
1: 차선.
0: 나는 그 성지마 뜨문 죽 못이야. 다리만은 이 동안 아신장 안 좋지. 아 이게 다 실수 날개기다.
1: 어, 아 그 너 뒤에 대산 좋는 말이야.
0: 대수가.
1: 너 다른 최고는래.
0: 어, 최고는지래. 야, 다 최고나 저거 다른 것이래.
1: 야, 다시 시켜래 이제.
0: 가르라. 아, 심어 촌데 그래.
1: 야, 저라.
0: 너나 건지오는 더 화낸 거지 건조래.
1: 아니 아, 그 치도 건이는 나도 넘나.
0: 가르니 지겠다. 내가 군다 월날 뜨군 마군 미크 나 속라 속라 거는 아직 그 속고스가 이렇게 세는 말이 내 야라 야라는 게 군도는 들
1: 그래
0: 가르라 심어 춘다나 아무글라메
1: 어 아가 아무글라다 메자 어 군아지 그 군지 지금 자요야
0: 어 다샤라마 우스너 거는 지금 군지는 또다 군지 아즈질진 군진 지구이네 랭키가 녀석 거는 나라 또 체인
1: 너치즈클론지
0: 치치기 요니 히레코 나코는 제스 문노무니 나코는 제스 인지나 아르곤바가 나 땅성 거킨 마 참바드르 카타코파 퉁퉁스게
1: 데 인지레
0: 카르다 시모 춘드나 케헝아요
1: 케헝도 고
0: 우퉁 우퉁
1: 어 초부 통과 제고네
0: 저따라서 그렇게 그래 제가 당이 좁살 어떤 거 마스 거는 제가 건지 거나 케헝스 그런 거 지어나 어
1: 뜨자 아까 이거 초스가 또 거
0: 어
1: 네
0: Dasar.
1: Maria, kan dasan dasan.
0: Oh, dinner go.
1: Oh, nari.
0: Makra lu mangor sono Jesus.
1: Ah, tak homega. Oh, tashi go saga.
0: Ah, dar tsuga tan go ngajo.
1: Ya ya. Oh, aga. Chu ya lu amma ka tsuga he chu de.
0: Yo ding yar go en ba ka mar. Kar chigin de go gra.
1: Aga chu mang go. Chi ha ja so ku no tsuga zi hira.
0: Oh, ding yim mar na. Ya, chu mu.
1: Oh, xi go saga. Aga mang go.
0: Mang
1: go. Ye chigin ni som zer go chu mang go a. Oh, la ya. Chi 아니
0: 너 초철
1: 아 초철은 나 도스니
0: 니 초도스니 미양이 가자야 도스고니
1: 아이 니 친나 도스고니 야 이거 또 가자네
0: 어 엄마한테 인사해야
1: 야가
0: 내가 근데 그거는
1: 어 이제 다 망고고
0: 아 야야야
1: 마사티
0: 어
1: 올해 다 성다 망고 아 올해야 지 아니
0: 소라도 아하하 영화만 되네
1: 아 그 초화는 좀 엄마 까무즈래 야 다치고 망구거든이
0: 다탕다 망구 커트기
1: 야 다 망구 꽝청 못이라
0: 응
1: 지가티 나 아자스가 이렇게 다 공안 주세요 오늘 따라 망구 아 오늘 야 지 아니 습 아가 아가 너 찰송아
0: 찰송이
1: 어 찰송아
0: 아 지금 딱딱 알아 어 다시 아가 야 다리마 치에다와 나신장 안 좋지
1: 아가 너 군지 치지 사주는 말이야
0: 예나
1: 저 참가 되니 죽었는지 참을 세고 넣다요 어떻게 살산 요는 말이야
0: 어 인지르 인지르 알아서 뭐 챌럭스도 못 깡네 저
1: 네 로자 채무 내장네
0: 아
1: 어 아가 당선 총이가 나라 이거 네고 너고
0: 뭐 마인네 뭐 마인네 하 어그니즈노 다 렘부치네 담르고 사스다 요니 가르라 오타 고르문데
1: 어 야가 저는 가화가 자고
0: 어 야야야
1: 어 아가 초스가도
0: 차스
1: 고르무 섬지고 멍에다가
0: 예
1: 아
0: 가르라 아 단디 Gormu sumchi bunda ngi chowar gartagash.
1: Oh, aga gonu mare.
0: Ler gu, ta ngi chowshay mu.

야

0: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ང ཁྱི དང 단디 람점 심지 그 거라 나나 다신 거는 그 소조 가니 너무 가치 디 잔즈가 통통리 로종다 니가 전쟁의 상물 그 친구 다루 그 람점 심지 그 다신 로마 도지 테랑라 로조 메르잠 범칠 너니가 니나 레디진 뜨기치 잔데 주이 디나 갑톤데 텐통하게 되는 그 단시 컨리 니가 카브 그 람난 데바 톡 딘토니 그 지영 산드위치 그노 데랑 나셔다 나와 그 티니 허랑아리 다셔다 트바게 티브든 길러 그 라스콘딘 손이나 다루 그 쇼 톰랑나 다르신 거는 로조나 반드 좀 터지가시기 조그니 말 디젠 그 좀 터지긴데 다뜨뜨그니 말 찍섬 Nimachkin chiksam namoz martumek dinanin da takarang da la lotona bazun sonjaran ge semkum nyom dge chura tianchini da hamaran zun sonjira shei ge sipchul denjgran rondik chosum ran da zotsege zichig da qari chigju da zo hajang ge ga chembori ya dinaka tonde chendong age denang ge dan shi kendun napsang mar ge lobchin ge da lo ge ramjim simjig tarshin loma lotog do ji chenang de kapr ge kelimna de ba tok shinig ji lotog ge kamarna de lena denang ge lang jeng go tsum Ya lo zhu du ji chang chou de mu yin na.
1: O de mu yin na ge ge chou de mu.
0: De mu yin, wen shi leng chu len chen na shi ge da ju shim ji ge ji guo ren ra che li ren de zong ni tan ni ka da zi yin na de rang chuan ji na yang. Dan di len chen ge nang a yang ju rang ge ji lo zhong ran de ge sheng ge chuan ni chu len chen di. Ge le ma shi ge da tang ja xin yang ke nan ba zo ji ka da ri jun de mu ge ti zi ri ko ge nong da la. Nian ta ba ni guo zhen qie xue wa tang ta ni da lu na ya da. 조롱그 심지그 삼니인더니 당이서 다르신 송스대 당나 댐디신의 이모 대단하다 도마 다 조롱그 니 심지기 첼리그 갑숙 라다그 지금 게트한다 중이 텐네요 자신양 그남바 갑다스가 통통리나
1: 아니 다 심지기 첼리그 갑숙인기나 다소 오이 처르바
0: 네리
1: 네리 드네다 심지기 갑숙인데 전이잖아 다 빠져라 심들 가르치라서 반대 이제 나 다심지가 갖다서 소리 아 다심지가 먹을 거 아니잖아 다 심지가 먹을 데 이제 니 침부지 다른 셔 김이 그다 다다 이제 나 다른 속 중생들이 용스 생들이 아 뒤에 그다 먹을 가인데 인다 근데 슈가 크리 진시 요게 다 먹을 게 된다 아무도 나 탱킹도 저게 셔 감보이다
0: 네리
1: 아 언제 막 빨리 처리 빠가 심지가 탈든 데 소중 있던데 다 먹이는 듯이나 아주 좋고 다른 그 먹을 그 소중 사이는 지나가서 안 되는 거 좀 생각 다른 게 그 인스물이 삼가 아 그다 진리군이니 다 이 손에 바꿀 그 회차 소리티 근데 제일 던데 비 영어 샷좀 자영 가리 뒤니 좀 그다 다시 샷좀 전화 다 그렇게 근거 줬던 거군이 이거 그렇게 되면이 다 어떤 심정 다시 아파서 근거 샷은 지금 뒤니 다 그렇게 난 비 과천라
0: ᱛᱟᱦᱛᱟ ᱤᱧ ᱡᱮᱱᱟ ᱛᱟᱨᱟᱝ ᱜᱮ ᱛᱷᱚᱠᱟ ᱪᱮᱜᱮ ᱡᱚᱞᱟᱝ ᱫᱚ ᱯᱷᱤᱥᱚᱝ ᱢᱟᱱᱫᱚ ᱠᱟᱛᱮ ᱛᱟᱣ ᱫᱤᱨᱤ ᱛᱚᱢᱚ ᱫᱤᱨᱤ ᱱᱟᱹᱰᱤ ᱫᱤᱨᱤ ᱠᱚᱣᱟᱴᱤᱱ ᱪᱮ ᱠᱚᱱᱮ ᱪᱚᱨᱟᱝ ᱜᱮ ᱛᱟᱥᱮᱢ ᱡᱤᱜᱤ ᱪᱮᱞᱤ ᱜᱮ

0: 레제딩가 도조도 지창라 도조 메산반 찐다니가 단시다 등이 영가는 다신 로마즈긴 세군은 라전 딩이 타니 다심지 그 고름이 난자 가슈고 난자 무기 이 난자 젤리 그 슈고 난자 샤츰 그 고리 난자 디안치니 그 주 로흐 삼본디 심지기 노그 지 고르그 디 로스치 그 고리 난자 가크 그 고탄다 소수긴 타니 갑다리 오늘 단도 무그 지 심지기 다신이 난자 안터 다신 고노 그 로트고 남바조 그도랑은 그 냠뇽글아가니 잔저리 소나 영 저 로트나 바존 선진아량 첼린더다운 데미다 땅이 다람짐 심지 그 삼니인데 로중에난도 코는 다니 데지그토에난도 코는 너무 그 로트가 안 보여지 되게 그 로트나 바조게라 그도랑은 그 가티 단도 뭐 그 다이그 성 르바그 코르난다 간터 너무 그 첼린던 데미 송이 심지기 거나 송던데 지금 얌적 있고 그 돌능이 거 그지 공고 소촌이가 갑다에 거노 안다서랑 그 지금 년대이다 잡지스가 요과리 해줘다 하진 그 같이 버려라 이나기지 너그 크지마 나는 다신 로마즈긴 세고노 크지마 크흐선바 니낭데 그치 담 번음 다신 거노 그 소촌이가 니아양 다 그저랑은 그지 바람 심지 그 건다니 소중이 양난다 그 제리인데 땅 양난다 그 나니 지 샤츠 그 쇼건데 바빠이 셰땅 다 다치고네르 셔노 그 심지 그런 반데 토나 샤츠도 그 지 조인 조가 라는 그 제리인데 정와이 제리땅 제유 그 샤츠가 요과리인데 톤준데 조인 조가 디장근데 소소응이 탈라양 냠조라 돌능이 고사 간다리고 있는데 중이 텐다니 그지 렌슨지 마가는 하다 안다 그 크지마 고트게 라티나님 바놈 그 심지 다신 로마즈가 아니에 자리에 주일 야 조반 한바냐 다양 디투 그런 거 되는 거 렌슨 더 그 참바 동소 숨기지 샬랑 그 참반데 영 레시 참에라 쉬니 그치 담친즈가 아니야 누구지 그니 되는 거 참바 아니요 하디 로든 비던 그 참반이 나시 주일
1: 人民广播电台藏语卫星感谢主播的节目也多当我为海洋送去比是该能给人念信错为卡多等等去接配送是念老家参与个是该带里地方为我儿子当兵错还是个当着的个人 Tārīka shkālama rīrī chāngvī, dhūjī khāngvī nāngsīm jīn jīrtīn vichin. Cētāng shūgī chābī lāngcūsīka tārgīla jīmbō chā. Wulūtāng hībī dhāgbī shnyāngrī hīgā zūnsīm jīn tōng dā. Zūnkūr jī tkhchā rīrī nārsīm jīn lāngcū tāng chūgnī. Mā rīrī Lila Drukulov Zaisin, Simla Vierchilov Zin. Shnyanji Birdambi, Glargila Jigi, Bisimbi Yudhishin Gangmangshiga Dranbaqsi. ཁྱི ཕྱི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Дэн тирох сарви ер жанхчулах сарба. Дэн цоох сарви гаянгвди жил.

0: 亚洲不能把卡通的黑个汤钱的罗的个王真正都比着不了的要那地大大年的这个段其实是一个什么的亚当这个段其实是一个什么的这个给他们卡不了了连成的跟光真把他拆东岸上马个且这个卡不了归哟那就我们这边当个三班的那样你的这玩意儿够给他的这玩意儿能投资大的点这个下岗不就这玩意儿我能投资的下岗东岸的这玩意儿能投资的下岗跟你啊这玩意儿什么能投资呢下岗三八七哟야디나 신이 주 되는 거 렌친 디능아 토동 오르글음 템크 조본다 두고 살아 직다 조본다 그 크게 고르기 자원 그 저와는 어디 저터란 데 입근이 역치긴 야 로봇 주 데모이나
1: 고츠바 데모이나
0: 데모인 도머 렌친능 아시기도노 갑스시 아리 딱거 동고 함초 양치 렌친능 아시기도노 갑스시고
1: 어
0: 존드나 저와즈가 나 고르기 자오치레진용고
1: 에하야다
0: 저와 동호 모두 고 케츠인다고
1: 야
0: 잔진의 동호 양스티 나가 염증 호미 칭디 일자칼 잔진의 동호 양스티 나가 염증 호미 칭디 일
1: 비교 뭐래
0: 비교 노
1: 알레
0: 알레
1: 좀
0: 남으시고 아리에피 존노리고
1: 오야
0: 아 템리시 야타니 카프토니 삼루 통지 저와진다고
1: 야
0: 아 그도 초아 그 초 그 뉴스 그다 치기 비나 되기 제스가 온 줘 그다 샷그래
1: 오래 또또 그 따따따 연락만 것도 고제도 고용 그래 얘라 지금 마음 과들이야 또 지가 지셔고
0: 지가 지셔고 야 따닝 이쪼 자시 뜨지포 강강라
1: 자시 뜨지르 자시 뜨지르 가자 자시 뜨지르 이라면 고다 코모 코로시레모 동크르시레모
0: 어디
1: 가디 하고 원박시레모
0: 어디
1: 세냐시인 카빈 세냐시 가드시
0: 가드
1: 로마니토 가드 자시시 인 카빈
0: 자시
1: 어디 자시인다
0: 자시드나
1: 자시에서 말아 쳐그래
0: 자히 뜨지즈너리 상마 그냥 자히 뜨지즈너라
1: 이거 내가 다시 말해 서진 것도 얘가 주문 거야 또 악션 거 옛날에 봤고 또 악션 뭐 시고 뭐 시온 거라
0: 그럼에 그럼
1: 그 또 얼마이나
0: 아 얼마죠
1: 또만이
0: 다 자히 뜨지 그 가르율 가우월라 제티라 칸당을 줘라 강사게 다우크
1: 뭐시는 게 얘라마 온데 데 소용나다 기거는다 가르

0: 야 저거 저 데모이나
1: 데모
0: 데모 저거 되는 게 괜찮아 가지고 돈을 갔었어. 아, 도마를 러닝 옷 주든 어디 되나.
1: 我刚才个你要跟着谁？
0: 这一周不跟着点个连词那些东西，干啥事？就那那周二刚刚过不就接着运用过？呀，啊，我去连词那些个用。哪能玩这个运用？他真的我不知道。玩你用我干嘛去个？哦，呀，等你去周二刚刚过不就接着运用？这东木都开成这个？
1: 呀，
0: 啊，下面那个家当子刚当什么机？
1: 特等子，门那个卡嘛，横等子，
0: 都吃这个。下面那个家当，刚当什么鸡特等，门那个卡嘛横等。没去个？没去个。呀，你那卡工也进来，不是个钱去？
1: 카르콘
0: 히트 네 사마시노리야
1: 아
0: 사마시노 스캠니르가 갸탕즈네 모 단자그르가 오기 체리송 가능하 저노레라 스칸탕 섬치 뜨탕즈 소급 단 노레라
1: 섬치인데
0: 얼리 스칸탕 섬치 뜨탕즈 노
1: 스칸탕
0: 섬게 섬게 어 또마리 디링가 카마사나 이나
1: 야 딱스야
0: 야 아 드니토 아니오 문용고 저와가 니와 무 오밀 디친데 다다와가 치더라 나츠 디친데 다다와가 치더라
1: 오밀
0: 디서 삼부터 하겠다 뭐 삼부터
1: 하겠다니
0: 나츠 디친
1: 나츠데
0: 올레
1: 나츠
0: 디친 뭐 아디 나츠 나우 치치거라
1: 올레
0: 올레디 저다 나와이너고 단디 장구 샤고디 저다 장구도 샤킨드고너고
1: 올레
0: 야 야더니 저 학선바 모르나 삼바무 롱아오게 셰사강거라 아 롱아오히가
1: 뭐가 나나 지 리 더처럼
0: 네리 더초 그 셰사
1: 무즈나케한테모
0: 무즈나프첸 아 안타니
1: 나즈나냐한테모
0: 아 냔
1: 뭐가 나 나즈나케모
0: 아리 리
1: 지즈나제거모
0: 아 지즈적 리
1: 리즈나스거모
0: 리즈나스거리 첸 냔은 흥거 지즈트 초레라 나리 야더니 저와 섬바 모르자
1: 아레
0: 도포 리르 쳐긴 도포 컨럭
1: 리르 다 크레드메야
0: 나리 야디나 지 총카와 그 총디 금 사나 쳐서 세거 아지 이제 총 야 지 총카와 그 체임링아 쳐서 세거
1: 아,
0: 치밍아.
1: 이제 동카와 저 로즈 똑바로 뭐.
0: 아, 로즈 똑바리야. 되게 총 이기냐가 쳤을 거.
1: 총 이기냐가 빠져 쳤어요.
0: 이제 송드가. 이제 동카와 그 총 이금 차나 긴가히 용었을 거고.
1: 오래.
0: 아, 네 긴가히 용었을 거야. 아니, 다 좋아, 좋아 뭐래. 좋아, 좋아 뭐 또 꼭 갑툰이 삼도 돈지 좋아진다고.
1: 야.
0: 아, 샤이즈가 흠그 꼬리 사고 뭐. 샤이리 그 꼬리 흐치그리 세나 뜨즈는 말하러 주둘라 샤이즈가 흐슴 그즈는 말고 샤이 차츠 그

Yang argasya wartana yang atame gaya.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야 저번한 바 되나 다타 차측거 산신 농지만다는 찬지 공회 향치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바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했더니 버가스시 야 되나 순인란들아시 큰 이런 건 잔시 응뜨가 덤바모 얼와 소지자 얼마 형모 시니가래 청매가서 넘어

Allah,

Allah,

Yang

你个大能拿怎么我？养儿当日个秋后看这个战鼓，得龙不个大吃老看马虎，俺心疼个俺着头的上头呢，养儿真那养儿子。

Hala,

Tashir jam kharin da zigarugin ta niyo.

0: 나 그러고 안 당치는 지글로로리구지 할라고 안공부주의지는 너드연드 아경루즈 너드연차연지 할라케 악시마즈 너드니틀리나치 아직난디 너드승정연지 할라시 아튼나즈가랑진다 모야디 아치부즈게예진 노르연지 할라르고 아니즈게 노르젠차예카 알라라즈 노르니틀리연지 할라치 아직난디 노르승정연시 아튼나즈가랑진다 모야지
1: 할라 ngaya lagro garqi lori halang iglan than bale narqin than balin dagun an gnar kali rugin ho

Yang

장거양도르다쇼라우토시거양토그른저와그르카즈장거양양그르르냐라르질샤나더카카르히라저지능니더타나바르리라몰마상나양더모르지아랑이르타나바리나나양타나바리나리라지지장거초르뜨그히르지가이그라모르군좀비양마크르니이지아라티종셔뜨그따르거양한더바스마냥라루지샤나

Hala ngi sa hua lung ye, a zhong a che zhi yin zhe.

고디 하랑이 또얀트는 지글똥 타나얀똥아이나 따돌로마즈근 테노얀촌트나이는지 하랑아 또로위즈그도 고얀따통아이는이 또초치숭아마는 노얀코트거르디 하랑아르거야시즈그똥어스이얀똥아이나 따르거 처르게얀르고 노얀시르시이는지 하랑아르거로위즈그도 고얀따통르숭카코르즈그마는 노얀코트거르디

거 안당치는 지글로로리 그지 할라샤 아클루즈는 저 무니가 군나 아치기니 주델리로요 구청 아치기 주나니 틈요 자지 할라다 아덤비즈금 보파토니 구샤 아랑랑 주나가 풀구그지 할라추 아프시즈 자존니 구치 마지나 옐라존라구나 아프시즈 자크르예니 구치 할라니 마질추 옐라존간디 할라마 아티그즈 데친 종니 구르고 아큐라즈 아그니가구 할라나 아나지즈 제니로 타구카 알라라즈랑히튼 타리즈 할라치 아자위즈금보파톤 타리즈 아자위즈금보파톤 땅나즈

안당 치는 지금 로로로리 구지 할란두 아까차인가 자차니 기구샹 아참아주어마니가 구지 할라로 안양 기주르지 주시

Yang cha ku go nga kha ma ka ta si

Yang har jere go tar jo mi nar ka jo

구르고 안당 치는 지글로로리 구시 할란 아자중주 호롱 고마니샤 아칼루즈 조무니가 구시 할라도 아치크즈웅고와웰리구촌 아치크즈웅능니튼요자지 할라다 아그위즈웬흐르제리구샤 아랑랑즈나가 풀구그샹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는 그렇게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0: 디촐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촐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크 렌츠나 자르톰샤제인 디촐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촐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멜롱 렌츠나 톤제인
1: 촌친더라 랑흐 단숨지 촌친더라
2: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1: Chomchin dara.
0: Dicul nirni deng karma simchin ni, dicul nirsim war, saringir nyamjuk jartum shajayin.
3: Sornin oshkil gomchin.
4: Somun oshkil alonchin.
3: Saringir nyamju.
0: Dicul nirsim ni, dicul nirsim deng k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Sormun yangju nyanchin keng oshkil alonchin ki, nyan shiwi lenchin ngwanda deng charsun, kilchi nyambar guajanchi.
4: 나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5: 인 나모게 튠지 베게기 람네 년준슈 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베게 진람기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ikilgi kumkamsa, siyamla zemlingi tirinkasan shibili zin shukuyin, tengdiili zengi nangtun zongni.
6: Chungkutan urusui lopsui nyamle ting sabdu danne, mangsim jiktunla kundi dongshin yubay gortan.
5: Chungui nyamle ni zemlingi logi nyundu chugin gagzi dianse yin shibi goro.
6: Chungkutan Pakistan ki zisim tarbi danne, nyamle ki liu sab mutu zomshin yubay goro.
5: Chungui kile ni Madagascarla, Keda Xintian Min Tiwei Mawa Sokyong Chiro Chibi Guro.
6: Chungku Xinle Lakze Tanzaniye Xinba Tiwei Mawa Lakdu Gyudu Chibi Guro.
5: Aricho ni Arita Yirinwara Negab Chudun Jokto Mechi Chibata. Yirinki Zamlila Ningdu Chanchi Mebin Gelin Chizi Yuji Chibi Guro Soyin.
6: Xiamla Tindili Cengi Nangtun Xibchanam Senso.
5: Nyedo Nisenga Lue Dawa Chungnibi Cei Sumju Soji Ni. 계급기조시시진핀타 기급니뷰 피게단 타르켈 군디동화 제차치 괴슈 첨부는 규임바시 중국다 우르스 유럽스 베리기 갸치제타 띵스브세 니얼로시진 균튜가 갸치르송휴 기급니뷰 접다기 탑주 니치워 기급니뷰 시슌 디젠키 람슨 지튜타 티나슈겐 첨부카지기 균튜 사르튜치비에 중국 초니스 럽종 치바르 규비에 로민시균 민아르 미치게레 게유바시 중국의 자대 우르스 중접 침모와 모쿠로프 니동 섬주류 공기 우르스다 중국 미주리니 냠리 람초 비리시비나 띵키 치비 니동 섬주류 공도 초니수 롭종 치바르 규겐 미티 치주신비 믹체 응은으로투 응은규르 용리 유지 된도 민의 바라 중국다 우르스 소레 첸가 롭친 난지타 소리 첸가 롭친 난지 징니 규제 롭친 난지소 릭지비 롭친 난지 정의 기금니기 토림롭자 게일하 냠도 뒤니 체리심주타 냠줍 사르드시비 기지토 슈킨딘비 체리심주기 춤제 럽타 림부토피 중국다 우르즈롭링기 냠레 롬녀르체다 사브 최십 후르다체니 냠레 롬녀르기 디시타 남자 갸등업줄하잠 주비 롭스 튠궁기 렉즈 서브리타 롭스 추제 튠무토 토르동 융은줄 청휴 Nani dao jukji bi cei xin ni chungjin yixam lokchin lopzhi qimu ta. Ursu gyangxara gyeri nyamzhi lopzhi qimu ni gi nyamli qin ni nyamzhun qi bi. Chungjin yixam lokchin lopzhi qimu gyangxara gyeri nyamzhi lopzhi qimu nyamzhi loblin gi guqan qi wa ta. Zigur cengri tan lakzi, chengzi nyanjuru lakzi, sokzhi chagi lezhi sogi qile zu xin. Mingara chunggui xinji tan chunggir gyeri mi gyazam du yu basi. 乌尔斯给人娘们这千里他托人们老师不一不长法律科不一乌尔斯的中国老师娘们了充满中西活动中这有的时候特别中国上海娘们这组给年度你十几六年年度你三个六八的给日国主席几个平间苦人上海娘们这组老师给空到六年顶住年加的你去这样的把他加起了当游击松图中国的乌尔斯给一别的给出在军队啊托了情绪 중국으로 토림 롭지 갸드 계주 캥이 우르스 유기에게 체례 주부터 중국으로 우르스 유기의 롭지문 치이게 미자 니웨 롱에나 갸지 듀유 파르유 우르스 유 공지 롭린타 공지 롭칸토 너니 로마 치니다 듀안동 유부터 링내 최고난초 팅 최동 니길하 잠비유 중국 롭스부 중국타 지기에게 계이 베리 냠레 디네이기 계이 규주 계지 지급 진열의 신바 류샤롱키 계의 주제 규제 우르스로 피해견 교부총화타 규제서치 우르스 총계를 숨줄하자며 겹친 너니 규제로미 미자 치솜리니와 신 유지된도 민아라 계의단 릭내삼이야나 계의단 칠레기 난좀신대민의 소경치단한테 피해져 사비시도 교류 우르스 모스크의 계주 롭지침에 예시단 에비지기 롭린 긴군진 마슬로프 게이니 쥐어고 취업이 리리기 뉴제시도 키로타 우르스로 캡콩망부나 게이 콩드 취업이 신대민의 꾀고 첨부 유지신도 니동이 생을뢰다오 주바라 우르스 모스크 게주 친동타 체진 라제 로블린타 텐진 로그드 체진 리리 라제 로블린키 냠리 냠주 취업이 우르스 로반소강기 고장 원소 고치유 로반소강티 중국타 우르스 리리롭스 냠레기 람세 도린시돈 교마세 기급니비 청시진기 신대민의 소중 캡공나 냠레 딩섭치비 류사바 티웨양대유 모스크 계주 친동타 체진라제 롭친기 댄자 친동 롭주칸기 주진 안토노와이 니도니즈니로로 롭제티 로마니타 Tianjin Lokdu Chetin Lady Lakze Loblinki, Lomini Wara, Cheti Nyamle Chibi, Gup Tangbu, Zemli Lady Loblinki, Zenun Jindru Chimu, Chetin Lakze Piju Sardu Namjangi Serge Chaga Top Yuzdentu. Loblini Gitadun, Birita Nyamle, Gajirdani, Lakze Sazita, Michu Rinigi Jesam Nyamjun Chibi, Tumungunzi Chikdu Duhu. Moscow Jesu Chindong Tha, Chetin Lakze Loblinki Chagita, Chindong Mala Tsengagi Juzin. Yoli Milunofu, Luban Sogan Zubutini, Ursudan Jungu Tsenze Nyamlila, Gunche Mimara Pige Jungwe Tsunda Shinbata. Tie Pige Yi, Gigam Nibu Chengzin Sardula Gundi Dongchi, Likim Butubi Munzina Yu. Jungwe Lopsu, Lonirne Shizin Nyamjuta, Shinde Minasoyon, Jingne Jongri Jie Chishu Cherudana, Gigam Nibu Mima Wara Pinzun Shidota, Zatun Yuara Sunshu Nalimawa Nutubata. Zatun Ginjawa, Miramne Mirapara, Gyunzin Chibara, Mangdugi Mengshi Denbu Din Tumgi Yinbashi.
6: Nitu Urusui Zongtong Putin Ki, Zhongkor Getun Tsumjanangwa, Yurse Chumje Tobyu. Gekab Nibu Zoda Ki, Tumung To Mingda Guibu Tanji, Nyamji Seja Binne. Zhongwu Kimzi Zazuo Nyamle Qingyi, Mutu Nargan Chegu, Mutu Jinji Du Nawata. Nyamle Yikche Ka Nishuro, Mingda Guibu Bambu Nawaso. Tsumji Rin, Gekab Nibu Zoda Ki, Chumun Nane, Netun Kechin Rip Tanjin Bete, Tabju Ki, Jidu Chibu Tan. Zhongwu Cho Yongi Tabju Nyamle Rode Zewar Gundi Dung Gute, Tumung Ki Nguzin Kechin Chongyu. Gekab Chinbu Jiwe Bichun Sabashi Yinbe Nguyen Ne. Zhongwe Jiwe Tuinin Tan Shugin Ti, Chua Nibu Kepkong Le Chi Chir Ge Ne. Zemlin Ki Loge Gundo Chui Ki Gagze Dak Tse Do Gyur Yubshin. Dilu Ne, Zhongwe Tabju Nyamle Rode Jawa Zu Ne, Lo Sumju Korwe Lo Yin La. Zhongwe Kimzi Zazho Nyamle Qingyi Le Mingda Gui Ne, Lo Nishu Zeng Korwe Lo Yang Yin. De Zimbe Lampu Re Chirmi De Ci. Zodaki Chinji Ki, Tond Parsum Tu, Tujab Sabi, Zhongwe Jawa Pige Dongyur Kajo Denki Che Yu. Lojul Lhazam Jin, Zhuxi Xi Jinping Ki, Zongtong Putin Tan, Jianzum Ting Shibjul Lhazam Nawa Tan, Kabar Tan Chinyi Ting Gyal Lhazam Dandi, Chua Nibu Jawa Lugyu Ki Chuzi Toshu Su Leba Niti Na Yu. Tadien Zhongkur Getun Tsumzhi Nawa Tini, Zongtong Putin Ki, Zhongkur Tsumzhi Qi Ting, Nishu Zeng Ba Ti Shi. 主席习近平谈建筑能够空气宁静

0: 기금리기 미망기 자체 균으로 시시 진리저와 조춘 초니뷰 토름종 균등아 촉도심부터 더규태 편준 이치 댐부 유바 기변 냠지 딩스부터 딘디제 총유 주시 시진핑기 녜동 쥬앙로로 파키스탄의 루규정신기 계된 섬진능춘 중패 튜남군기 더규 냠례로딘저와의 피진 요구 총유 你都你怎样落落 主席习近平给总统扎德里他总理下巴茨坦卡索斯伦建宗那瓦坦之 推目给文字开心亚琼瓦坦 几个你比如西雄给退入萨巴的体外设备 中篇两万集团操不对于国的给恰巨70多年 中篇之外将军给冷不萨巴的悠悠的滚地当月 미래외콘파키스탄의总统扎德里中国湖南新疆和海南新疆都参战的批评托林娘归洋洋起的中篇只为批给了七十个七团团归属千百年月我这边两个地给了定年官片盲片给蔡金斯对不对据记南京娘军给我了拉德的他我了车的七边南站开进行硬币中国他파키스탄의边角的帕的监狱 女局团孟新吉贵所却不共组织了有些重置托面阿国的同志如你经过中俄国拉咱们铁杆的马脚切不谈连续连年七年修责助拉咱们对的帕克斯丁给边角的团几座批给了地球的开心切不谈不在托北国内举起南极年军切不谈被对人心给都归准约
1: 主席习近平给帕里甘给查尔贵团规制帖帕克斯丁给社会卡尔达到起的批给给冲这里帕克斯丁给密码用了偏不托不起规矩的那些帕里甘组织体你在列国给人不如不惜的列不团队呢叫你不团列团行李第二列界做内情不松的命令念不都批给他忙做萨尔队江都国一界帕里甘情不安军的
0: パクスティンギピーギーギミングンビトプシュティウェイリブコネンドンビチェバタジョングナビティングリプチェンギピーギーギクグティウェイリブコネンニャムジュチェギュシンチョンマニャムレルディネピーギーダンディコレシビュロジョギンギンジクルセムンバラチェユバディジョングタパクスティンニーニートゥナムグンギタプチュニャムレロディンビングンニェトドパルツムトウリンマウェネドンキェジンティジドタンシュンディタムセプチェギュ而且他依然玩的东都团村主席习近平给为啥子规矩习得典礼松江他规定东具体对嘴卡西端那瓦拉总理下不起给咱点兵不归他拆退俺最难远中国他不是典礼西为全面的规定胡大当年错过他为啥子规矩习得典礼拉出车与国的给全国看俺推木头端那瓦西
1: 中巴一个尼布，快乐西北老早一个兵兵问题，你们这节奏第二的级别，积极麻辣烫，积极接近猛些的级别，积极这个冷松江太极的气氛。巴基斯坦给主席习近平给端那位，快乐西北全国全部是团结级别的，他的帕拉松团团结的格局。中国他巴基斯坦给你们那个你这边端偏这一天，全尼布全部来给你，听见没比积极但社会给内部不了，咱这电力人心内有。 明儿，人民的老街铺有人咬死着新月不谈，中国龙安山江个被拆过一张脸，拉得了七星月吧。巴基斯坦给偏见着新币，巴基斯坦西币拆过了工地东新月。这个米给让人给听了不见做准谈，叫你不要不跟说说你们来了，投资三百谈，苦个偏见下的月。中国巴基斯坦吃的年么多，今天做那老短剧段个苦了话苦个不出钱的。
0: 几个米币用过这玩的穷为推木文件开进，团结两点七八谈。邱泽头为七十一天平均一起谈，邱泽头为我这边念了，邱泽头为基金念了这定十的动画谈。中篇这位点给人心的点点，基金推不给点给没被人心了，卡点交不借钱的，他国的给两万几吨差不多起，别端给日本端别七八谈，每日给两万几吨差不多起，立即体外去完毕运不行。
2: 马达加斯卡的开始，他那那的费用很大，给拆迁所来领块土，听着不进去，开大所着按月不谈，天南去所着几多价格，连米村库存店面啊，来个七星月金，这块去来他谈，可不少价吧，清楚，确实，厕所必须所给来人给，不离库里屯子，日日天天冲着东个月不是。 Kedani, Madagascar ki, Sujun Lizhi Nanki, Li Shu Mibor Mangshuki Tesi Yinsing, Chikungu Gikujukun Lu Tuntu, Nangso Shawe Kulu Tsuyu Gungsi, Madagascar Tu, Tungiki Shikun Kunchemi Bar Chirudani, Sanitiga Tingrap Jinki, Sojanga Jubata, Rengu Jinki, Lole Leta Chukur, Nikingabjunga Nita, Tinjar Tungi Dikchi, Chatan Sumdun Yami Dunju. 직조체비 로다르 쿨루튼제 나초 티니길 하참 튕기 체토바마세 로지 치동 총소 지주진타 아고르통 주르직승 그 협시 샤웨 쿨루 마다가스카 레눈 소제 진니르 샤용 하이키 서고파 소저 주베 튕고르 창추베 소보군바타 진내기 히바체와 소기 젠롱 치부체네 소저남 급시진 레미드윈네 소종치바타 레네토 꾀잠리 레네네 람신 카체와 제기네스 카르규 대딘 소제 장서진 키 터줄라다 체네 중국초이기 토담 초베 미는 용토 단도 선네티게 라제 소바카지 담네 진제 군진 치토 조바 제도 토담 키 제삼 조부제 체비 네츠 경료 레수 친규 선네티게 레미 한다니 책동국계국주국계로서제 다자 소재 레미큰 솜돈 솜게참 규비티나 선에디게 레미 계속 곱죽 꼴꼴 항상 소화타 레미 미접 니 솜키 티가 레가 집어만세 니 골디 구이키 총미 망치 외가 티가 레가 지그 유지 제도 튼기 콜칸토 서고바 직체 십제 체린 치신비 튼기 레로 리자 리웨로 체진 콘키 티가 레가 체지 나르 용법 덴부자바만세 능미양 초아 티웨 야바기규총 네 진중 순보 소제난 칸소소 주칸키 소바타 체계 주고르키 소바 구제 집에 소바지 레네미저 외토 레가 체네 케타 진윤 나초 종신 유지 세유비시 소제 민슈 통콘키 지게다 시바 천회전키 민알 소제난 리자 리위로 탄저웨 능미 창마 소자 레가 지신비 김차 니길 항상 유지 세바타 콘키 소저 주춘 소재 짐지겜나 티콜레미타 락심레미 추추레미 추심레미소 게다미나 티니하삼 소경치신 라라 소재 토담레네소 권에바로와타 라라 케다키레 센다키 긍진바르토네 자네디게 케다리리피게라 군디동와 누바첸부뚜인 유지 모조체유바시 샤웨쿠루체유공시 마다가스카르소재 지니르 샤용하이 Zhongma gikab nipu ngujub nyamle chunhe nganchur penpa top chunla. Nganchui kyan sanetike jichula leki huda pyunne sanetike pike le ramde chishin yueji sumbata. Kongki, nyedong kyami nishu lor, shawai kulu ceyu gongsi, soja nense lingkui ki, menze soja jiksu gyurgui cheba mansi. Soja ti rinpa mikui bar sanetike sishun le shendip gyabgyu. 다자 소재 캡춘 남배 칸토 위슈 남찬 조준 체네 튕기 콜칸타 사칸 녜칸 슝레 칸지기 칸딩키 위슈 록드 말라타 뉴소 록드 말라직 조르치 지규 티 소재 튕기 레취 치르동 와 편도 유바마세 록슈 랑마야 녜코르디 퀴키 총미르 쥐바 코든 지투부 유지 송 협시
0: Tanzania, Molukilungadi, Shingle Kepdeba, Lujinui, Sumatabi, Singu Gidam Kashetumbata, Mimambu Takorne, Singu Chuan Yonshin Yu, Chua Shimbudula, Tungdu Semi Chishim Tugindu, Dichidarjane Subinam, Nye Renkim Duya, so Tubam Shiba, so Gesinjigab, Lujinui, Ng Gujin Bugune, Narane Jungu Shimju Subjun Zinjane Jambuin, Singu Sora Lakjaminazo Migubara. Zheng Kim Tuya, Chua Shimbi, Sengu Dijiso Topji Lian Dabibashi. Lojino Yi Shibi, Zhonggu Shimju Sabjun Zidji Shibani, Zhonggu Congdun Bu Zongyir Shibata, Zhonggu Shingle Lopchin Gi, Nyingin Kuruwe, Lakze Chungya Tumbub Chiwe, Tanzani Yi Chokdu Shingle Lakze Gi, Chige Gi Shimju Sabjun Zidji Yinxin. Tuyun Nyin Jubdun Gi, Shimju Sabjun Zidji Na, Lojino Chubi, Molokilu Ngadi, Chudan Zongka Junyongwe, Shingle Lakze Kepdiya Wata, 新的那些比例松就一 Mozubi lopchen to lodo dipzu ta, xingli chujie gi zawe riba, saja lienu, cha zong jie ta tixin, nyamle ka nirgyong so, kyopkun minzuwe lopchen lopchon chixin. Loma tsui tatong, xingli chujie pieju ta tixin, sengu ta senjuru sowa sogi, lakze lopchon chie yubashi. Lojin no yi, bongwa ta zhuwa, darwa, cakba, zowa zo, zhunggui chok gi gigin gi lakle ma chi wo, loma tsui sengu sowe lakze kong tu chi yu. 俺最新别超过那么了，老子的缺点忽大当年，唐在你忙错体位忙完了，出去你别动静的通突不清楚，先就是说在牛津七三一八堂，新归卡在他刚在给读在托三一边，俺讲老不清了，他们真彻底，俺咱们老子提控制去不切，越热我几个月之限度，新来老子平日末日来意。 给不古鲁美国把的孙迪普巴他，马美罗多给准顿托巴索，中国超给操办一切的用为孙迪普出国的穷者他，开的地位马美罗多给准顿出国的索，得不得兴趣给，果然了帕加什么下穷些他，末日来意，天安三年提给新不忙气味米特布的店内迪普组他，准顿巴他，推举他女兄弟个月。 大家，虽然对中国的穷者他，马美罗多给中东春节预备，闽南给伢子切菜，女婿准将托不了偏这样钱不远。直接穷完的大给记者杨鑫过去切的了，人工也钱不免去限度。新旧十种真正经过了他，中国新来老百姓给些偏见他，可能是比新来老百姓给老的人工资，无钱给我这钱不得行呢。 年冬秋季六年中，中国新来老百姓给几间节目话，李小云给那区别，陈希鹏开给，马路街路阿的啦，马面老多地主，团把了老宅电话区别，老宅穷呀，团不起为南站老林当个做不行。年冬二十几六了，老宅穷呀，团不起为南站的，三么穷呀，出去起为南站做人不的青年。中国新来老百姓不开给，马面老多他，三千八点他。 三面团在列宁所给老子吃点东个做不行，中国新来老百姓给几间节目话李小云给，中国的马面罗多他三千边地给撇去伢们用也不远了，谈在你也马面罗多主力做了七遍，我有那句谈呀听个月，三地给罗多得不能失去两分钟话谈，马面罗多跟伯伯了样让地图个月。 三千给库瓦斯维奇，这个是所给出具可是不呢？性别出具他，第三个出在托尔东突击送度。中国新来老百姓给几间钱目宣布续金期，三千女企迭不是他，日前新来他日女新区，创设计，查中日用在女所，新旧十种进展了，虽然迭不谈迭不做呢，男女他七种牌给新来团结给扩展事务他，这话预备老百姓提不提的。 三年提及，我有个国务团团员兼我这男友不是，他定给新旧十种政治签证把作为车型一批，中国新来老百姓给几间签目啊，宣布利率一，明年马我他，假如签了为中国新来给老在穷者了，新旧十种政治那么脆搞不起劲，况且老在的大江的，不把的团把的用了几个月就送多，马路街路外的新增创意莫萨克。 罗布干都罗布琼他西南托尼姆林七百九，新旧十种进展，唐在你心不体外忙活了。中国新来老在落地，唐在你心里听了进个超过了人民的点点七星有几松不谈。公给中国乔丹新来老在所讲他新点不所讲所贴，母体尼姆林的兄弟们，唐在你心里他创设体外交了六百公里偏建筑，叫做若然土币若有几松多。
2: 破产干部突然搬入新区，二十趟一连晚，在你熟悉人，某处住着几天，出团交通面积写不通。破产干部搬入天，出团天了，人卡些，我是写不通，提前新年一连去，过去人别交钱托给人家写月，你就别话是行了，没些二十创意，创意出团交通吧，一切给开门，我应该出团了，名单马贵狂，俺是更多着手又不是。 在你熟悉人，二里总统提伦普，二里谈一连晚去吹团体了，他同别的吹门群面积写又不是。年底我怎么了？提伦普一，一连晚去吹门体，可能得不谈，给咱点别其他不妥呢？起码原先写不谈。提伦普一，二里出一个吹门，一连谈吹团就够了，吃醋前面年写写又不是。 提伦普一头痛，依然了，各种级别吃得不腻。吹团脚头不满塞，开连脱不开了，明大贵别派，军控吃够严些些，是不是？我们自错过年，咱们都预备出生时期，闺蜜老去，级别成人去，这不不能问吧？ 어리마키 체니슈시니 이랭키 추가 좋은 집에 출신라 날씨 면다 겸네 터지 잡다 초토 각동키 남바 시루도 치미비시 생글링케 콘셀리 체니주슈 케미마이케 출라탄 조가이 리체인케 군난 켄차부츠를 하시 데이터니 키랑키 수조 딩규
0: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네 교제튼유타 십실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낭초
3: 제무디 잠바 차당아진

0: 잠 준비는 디타니아 편도 역시
1: 디타니 키랑키 셔보도 유
2: 셰라 제베지리아 콤보갸 뻬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3: 내가 두디 잠바 강고르 준비는 류중 용외 마체 편도야 랑고랑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1: 디타니 키랑키 차나유
3: 케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쉐동토
4: 기고체체 롱주 양스체나 데탄르 편도 쳔부여시
1: 디타니 튜탄 남바구인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킨
3: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에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1: 디탄기 중국 난조 창매 냠토 송경치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년준쇼 간들린제니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기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츠 트바
0: 셰지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쥬 뎀바 미리 양예
2: 미리 양예
3: 생글링게 공캄사 나나처 응어균시 미리 양년 시별이 제리제나 전송초서 아니 탱디리젠키 저경파 계주희 대린키 리제나리아 괴멸행게서 표정경초 파무소페 사투소주나페 벽이 라뮤첩충 치카게나키 빼무웬바키 접센 통부까지 냠주쇼희 다르 빼무웬바송디 포장낭토베디 라리아 파총부 노부상부지신 가츠딩토 노부구대군총련발동회 포총배문회파 가탕린마치 까미교 급태 타제 참세 동해키 나티 게마기후딘제 동해치와라 나카모니 사디나 응니머부니레 교와미 원체키기 파양 가츠딩토타 테네출러로교머중회 他叫马爱电视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联名普琼克